몇 달치 햇볕을 미리 당겨 쓸 수도 없는 일이겠죠. 그러니 노랫말에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절로절로 이루어지는 이치, 좀 지켜보고 기다리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 오늘 해보았습니다. 국악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9월 21일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묵어서 아름다운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취타 길군악 길타령 벼르조타령 군악의 다섯 곡 이어 들으셨는데요. 곽태규의 피리, 노부영의 대금,

만수산 만수봉에 만수정이 있더이다. 그 물로 빚은 술을 만수주라 하더이다. 진실로 이 잔 잡으시면 만수무강 하오리다. 만수산 만수봉 만수정 만수주 만수무강. 이 장수를 기원하는 노래, 이 만수가 좀 많긴 하네요. 그렇지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선조대 인물 노지인이 선조임금께 지어 올린 시조시였죠. 이 선조임금이 이 노래를 듣고 좋아하실 만도 하네요. 국가무형유산 가사 명예보유자 김호성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은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당학정제의 하나 수명명

처음에 나온 진구호가 이깃소심, 항상 조심하고 삼가는 마음이란 뜻의 네 글자만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깃소심, 탄수,

곡만 불렀는데요. 내 처음으로 왕위를 이었으니 이렇게 넉자만 들으셨는데요. 이어지는 창사가 실시무강지후 이 실로 끝없는 복이로다 라는 내용까지 들어야 의미가 통하겠죠. 예전에는 궁중정제의 창사를 이렇게 단 몇 글자만 노래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복원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극히 창사 일부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수명

많이 들을 수 있었죠. 심상건유 가야금산조 들으셨는데요. 심상건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남도민요 몇 곡 준비했습니다. 성주풀이 진도아리랑 농부가 자진농부가인데요. 성우양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걸리거나 어디 빈 느낌이 없는 그런 연주가 아닌가 합니다. 가야금 연주 공목의 확대를 위해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야금 연주자 이지영의 노력에 의해서 이런 새로운 편성의 음악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 경기민요 태평가 준비했습니다. 이희문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건드리지 말고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 주세요. 특히 풀숲이나 낙엽 위에 앉을 땐 돗자리를 깔아 진드기를 예방하고, 야외에서 불씨를 다뤘다면 완전히 끈 뒤 자리를 떠나 산불로 이어지지 않게 주의합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0: 대단하십니다.
1: 아,
0: 네,
1: 아닙니다.
0: 대단하십니다. 2021년에 뭉우리돌의 바다, 그리고 2024년에는 뭉우리돌의 들녘, 그리고 올해 뭉우리돌의 광야라는 책을 펴내셨습니다. 지금 굉장히 묵직한 그 책을 제 손에 지금 들고 있는데, 이게 뭉우리돌 시리즈인 것 같습니다.
1: 네.
0: 어떤 시리즈인지 직접 소개해 주세요.
1: 이 뭉우리돌의 바다는 멕시코 쿠바로 갔던 우리 조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랑 미국 이야기가 이제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들녘은 1863년에 두만강을 넘어서 처음으로 연해주에 이주했던 우리 조상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강제 이주까지 가는 건데 그 연해주와 연해주에서 또 해익으로 갔던 사람들, 해익의 특사들, 이제 그 얘기를 담고 있고, 최근에 나온 이 뭉우리돌의 광야가 그 연해주에 살던 사람들이 중앙아시아로 이주돼서 그 중앙아시아에서 어떻게 잠들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0: 하려면
1: 예.
0: 거기에 어떤 사적지가 있고 또 어떤 후손들이 살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먼저 파악돼야 되잖아요.
1: 네.
0: 뭐 1차적으로 사료를 이제 보고 정리를 하지만 현장에서 또 다니다 보면 새로운 것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리고 독립운동가는 아니지만 약간 사각지대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전통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도 또 있어요. 근데
1: 네.
0: 그런 사람들은 잘 나오진 않거든요. 또 그런 사람들까지 이제 포함해서 현지에서 또 취재를 또 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찾아간다고 해도 사료를 보고 찾아간다고 해도 정확하게 지도에 뭐 GPS 좌표가 나오는 것도

0: 되게 불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소련은.
1: 네.
0: 그리고 우리가 되게 자치권을 계속 이렇게 요구했단 말이에요. 꾸준하게. 그것도 좀 불안해.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죄송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의 간첩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정치적인 이유들, 그러니까 안보적인 이유들 이외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 강제 이주가 있기 한 10년 전쯤에 네. 소련 사람들이 연해주에서 쌀농사 하던 우리 한인들을 중앙아시아로 초청해서 쌀농사를 지어보게 해요. 근데 중앙아시아 땅은

0: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1: 거기서 또 이제 새로운 삶을 거기서 또 다시 이렇게 살아나가는 거죠.
0: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야말로 황무지에 그냥 떨구어진 겁니다. 20만 명 가까이가. 근데 정말 뭐 먹고 사는 거가 사실 일단은 가장 중요하니까 이것도 힘들었을 환경인 건데요. 그 땅을 일구고 거기서 더 대단한 건 뭐냐면 한인들이 고려 극장을 엽니다, 여기에.
1: 네.
0: 근데 이게 이제 얼핏 보면 우리 민족의 그 가장 깊숙한 곳에는 그 풍류가 있잖아요. 근데
1: 그렇죠.
0: 이거를 위한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목적이었을까 생각하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공간이었더라고요.
1: 그러니까 이 고려극장이 시작은 연해주거든요. 거기서 소인 예술단이라는 걸로 시작해서 뭐 이름은 다양하게 바뀌어가는 게 되는데 자발적으로 생긴 이 극단이 이제 국가의 인정을 받고 있다가 연해주에서 활동하다가 이 사람들도 고스란히 또 강제 이주를 당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체제 선전 도구로 다시 인정을 해줘요, 소련에서. 그런 가운데서도 흥부전, 뭐 심청전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무대에 올리고 그 한인들이 이제 집단 농장에 이제 배치를 받아서 농산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띄엄띄엄 떨어져 있잖아요.
0: 그렇죠.
1: 거기서 이제 한인들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순회 공연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겠어요? 우리의 전통과 정체성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어떤 의례 같은 활동을 계속 이분들이 해준 거죠.
0: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네요.
1: 그럼요. 그래서 향수를 달래고. 예. 근데 이제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에도 이 고려극장에 이제 수위를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홍범도 장군과 관련된 연극도 올리고 뭐 이런 이제 활동들을 계속 해나가는 거죠.
0: 그러니까 이게 그 타국에서의 그 서름뿐만 아니라 한반도 밖에서 이제 우리 말 그리고 우리 전통 예술 이것을 유지하고 지키는 공간.

0: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분부터 어딘지 아냐고. 뭐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근데
1: 네.
0: 이게 저도 그 공동묘지 가서 리암덕 같은 분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저도 쉽게 찾은 게 뭐냐면 그냥 거기 있는 그 묘지 관리인한테 리암덕이 고려극장 배우인데 인민 배우였다. 이거를 번역기로 돌려서 이분 무덤 어디인지 아냐 해서 조금 수업이 드리고 그분한테 찾아달라고 해서 그분 쫓아가니까 그 무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네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그렇게 발견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물론 현지에서 리암덕의 무덤 같은 경우는 알고 있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책에다가 그런 이제 무덤의 위치를 제가 GPS 좌표를 다 넣어놨어요. 예,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좌표를 넣고 한번 찾아가 보시라고. 예.
1: 그리고 그때 고려극장이 지금은 다른 모습의 극장으로,
0: 지금 고려극장이요, 놀라운 게요, 카자흐스탄 국립극장이에요. 그러니까 연해주에서 시작한 극장이 카자흐스탄의 강제입장에서 명맥을 계속 이어가다가 어느 순간 카자흐스탄의 국립극장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거는 카자흐스탄하고 한국을 잇는 아주 상징적인 그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관광부 같은 데서도 이 고려극장에다 좀 신경을 좀 많이 더 써주셨으면 시설 관리도 좀 이런 거에 필요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카자흐스탄 한국의 이 우호를 다지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 이걸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 꼭그 말씀 하고 싶으시다고 하셨어요. 자,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카자흐스탄을 돌아봤는데 이번에는 키르기스스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곳에는 3대에 걸쳐서 14명의 독립운동가를 낸 가문의 후손들이 남아 계시다고요.
0: 네, 그 왕산로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동대문 쪽에 가면 왕산로 있거든요. 이게 왕산 허위 선생님의 호거든요. 그 헤이그 특사 이후에 그러니까 고종이 폐위당하고 우리 군대가 해산되잖아요. 대한제국에. 그때 전국에서 들풀처럼 일어났던 의병들이 있었어요. 13도 이제 창의군이라고 했던 그 의군들 중에 왕산 선생님

0: 남달랐던 예, 공간이었습니다. 예.
1: 그러니까요. 3대에 걸쳐서 독립운동가 14명을 배출을 했는데 대부분 타국에서 이렇게 쓸쓸하게 말년을 보내게 되셨던 거잖아요.
0: 근데 이게 너무 슬픈 게
1: 예.
0: 흔히 3대 독립운동가 집안이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이 이제 우당 이회영, 뭐 석주 이상용, 그다음에 왕산 허희 이렇게 세 가문을 일컬거든요.
1: 네.
0: 근데 이세 가문의 사람들이 대부분 국외에서 다 객사하거나 슬픈 말년을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왕산 선생님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또 중화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했고, 그래서 그의 또 가정묘가 키르기스스탄에 또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자료는 또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왕산 선생님의 손자를 키르기스스탄에서 만나고 이 얘기 저희 묻다가 아버지 무덤이 여기 또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면 왕산 선생님의 바로 아들이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그래서 거기 허국 선생님 묘지 가서 또 촬영도 했었고,

0: 좀 가지셔야 되는 게 독립운동가 후손의 삶.
1: 네.
0: 어떻던가요? 허희 선생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1: 허로자 선생님이라고 계셨어요.
0: 예.
1: 왕산의 후손이었죠. 그 손녀셨는데 그 한명숙 국무총리 하실 때 한명숙 네. 국무총리가 우즈벡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극적으로 만남을 가진 거예요.
0: 네.
1: 도와달라. 그래서

0: 가까스로 또 장례를 치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독립운동가의 삶 자체도 너무나 비극적이고 슬픈 분들이 많지만 그 후손들의 삶은 그 슬픔이 왜 대물림되는지 이렇게 네, 네. 그게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죠.
1: 네.
0: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또 책에도 좀 적어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독립운동가 후손한테 왜 이렇게 지원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제 그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지원을 받고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희생하신 분들이 떳떳한

0: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라는 이제 제 생각을 담아서 이제 인물을 한명한명한명 그렇게 이렇게 반투명하게 계속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1: 보통 이제 상당히 많은 수의 우리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만나보셨고 또 취재를 해보셨을 테니까 조금 공통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전해 주시나요?
0: 근데 저는 이런 그분들의 태도도 너무 슬펐던 게 뭐냐면, 야, 내가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니까 뭐 나한테 잘해줘야 돼, 뭐 나한테 지원해줘야 돼, 뭐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아이고, 찾아와줘서 고마워. 뭐 그냥 그게 다예요. 기억해줘서 고마워. 아, 밥 먹고 가. 아이고, 역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고됐어. 밥한끼 해줄게. 그런 거거든요, 그냥. 그냥 정을 나눈다는 거. 그분들이 막그뭐큰걸 나누고, 뭐큰걸 원하고, 뭐 그게 아니고, 아유, 해주면 좋은 거고, 뭐 아니면 뭐또 아닌 대로 뭐 살아가는 거고, 그분들의 삶이 있으니까. 그런 현실이 저는 더 슬프더라고요.
1: 그러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잊혀졌으면,
0: 네.
1: 네, 이제 약간의 희망이 사라져 가기 때문에 아주 귀하게 누군가 그 현장을 찾아오고 그 이름을 불러줬을 때 너무 감사한 거죠. 그 현실을 지금 반증하는 것 같네요.
0: 그리고 그런 또 케이스도 있는 게 어떤 독립 국외에 살고 계신 국외에서 살고 계신 후손 중에 자기 조상이 국외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자기가 그 조상의 딸이나 아들이나 뭐 손자나 손녀인 걸 증명하려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그 국외에 살고 있는 후손들이 모든 서류를 다 준비해서 우리나라 정부에 접수를

0: 난 기억되고 싶을 뿐이야. 근데 그거밖에 바람이 없으신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아, 갈 길이 멀구나. 이 기억이라는 거를 계속 또렷하게 다음 세대에 연결해 주려면 아유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아유. 그냥 항상 그 고민인 거죠. 그래서 이게 잊혀지지 않고 계속 좀 기억됐으면 좋겠다. 저도 그 바람밖에 없습니다. 예.
1: 네. 그 진짜 긴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런데 지금 10년 가까이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와 후손들 만나시면서 와, 이건 좀 신기하게 여전히 이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고 유지가 되네? 하는 그런 발견한 지점도 있으실까요?
0: 많죠. 그 많은데 특히나
1: 예.
0: 음식 문화. 그 제가 뭐 다른 책에서 이렇게 썼는데 그 맛이라는 거 있잖아요.
1: 예.
0: 이거는 기억보다 또렷하고
1: 맞아요.
0: 언어보다 질긴 것 같아요. 이거는 안 사라지더라고요. 그 맛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중앙아시아에 갔을 때 마침 또 추석 때가 이렇게 걸리는 때가 있었어요. 추석날. 그래서 추석날 공동묘지에 갔더니 그 많은 한인 후손들이 그 조상묘를 찾아와서 차례를 이렇게 지내고 계신 풍경을 제가 사진으로 담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 궁금한 건 그거였어요. 문화 혼종 쪽으로 이 차례상이 어떻게 변했을까?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차례상 이렇게 차리는 거를 이렇게 쭉 봤더니 형식은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절도 우리는 두번 절하고 한번 반절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분들은 세 번을 절을 하더라고요.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 뭐, 하여튼 그런 이제 뭐 궁금증도 있었고, 그 추석 상차림이 통닭도 올라가고요, 거기.
1: 네.
0: 초콜릿도 올라가고요. 바나나도 올라가고요. 햄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형식은 비슷하지만 보드카로 또 이렇게 음복하고. 그 문화 혼종적으로 러시아 문화도 섞이고 현지 문화도 많이 섞인 그 차례상이 저한테는 와, 이게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한 거 90년. 또 연해주부터 또 치면은 거의 이게 지금 그 100, 뭐 50년 만에

가을 수확철이 되면 감을 말려 곶감을 만드는 일로 농가가 분주해지죠. 기계가 없던 예전에는 밭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방 안 수복이 쌓인 감을 온 식구가 둘러앉아 일일이 손으로 깎아 줄에 꿰곤 했어요. 감 만 개를 깎아야 비로소 한 동, 그러니까 100접이 된다고 하니까 그 수고와 정성이 참 대단했는데요. 잘 말라서 고운 살빛을 띠는 곶감 하나에도 수많은 손길과 기나긴 기다림이 담겨있던 셈이에요. 어디 곶감뿐일까요? 우리가 맛보는 쌀과 과일 하나하나에도 그런 정성스러운 시간이 스며있을 텐데요. 수확의 계절을 맞아서 내 손에 들어온 작은 결실들의 가치를 가만히 한번 음미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파르베의 노래와 연주로 얼얼 첫 곡으로 전해드리죠.

0: 성실한 박흥보 씨. 직장에서 인정받아 초고속 승진을 하였다니.
1: 그 옆 동네 자영업자 월매댁은 코로나가 끝나고 줄 서는 대박집이 되었다네.
0: 이렇게 고생

잊지 마시고요. 응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저는 물이랄 게 너무 없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따로 뭐 이렇게 막 준비하는 건 없어서 저는 그냥 마음 편하게 추석 연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바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것저것 챙기는 분도 많으시고 지난번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 음식점 사장님께서 여자 사장님께서 한

아리수의 소리였어요. 진도 방아타령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8765님께서 안녕하세요. 마음만 부자로 살아온 저는 경주 최부잣집 얘기에 구미가 당깁니다. 오늘 모처럼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마음이 부자인 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불행한 경우 아니면 넉넉치는 않지만 마음은 너무나 행복한 경우 이 둘 중에 뭘 선택할 것이냐 하면 저는 그냥 넉넉치 않아도 행복한 거 저는 이게 더 우선인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8765님 마음이 부자시면 다 가지신 거죠 뭐. 진짜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오늘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음악이 흐르는 바로 들으실 수 있는 방법 다양한데요. FM 라디오 통해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 되고요.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봐

인터넷, 스마트폰, 소셜미디어보다 더한 집중력 도둑이 있다. 불안, 두려움, 자기 혐오다. 지금 쓰고 있는 글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써봤자 팔리지도 않고 좋은 평을 받을 것 같지도 않다고 생각할 때, 앞으로 영원히 그 상태일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원고의

살아가만의 고민은 아닐 거예요. 매일 일터에서 또 집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늘 마주치는 마음인데요. 오늘 할 일 다 마치면 오늘 하루는 무사통과 이렇게 외치는 그 작가의 주문이 참 솔직하면서도 인간적이어서 웃음이 나네요. 인생 전체를 바꾸는 비법은 아니어도 그저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몫을 깔끔하게 해내는 것. 그 사소함들이 모여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힘이 되는 게 아닐까 싶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일로 하루를 깔끔하게 마무리할 계획이실까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장강명의 소설가라는 이상한 직업 둘과 함께 했습니다. 나난이 타령 들으실 텐데요. 연평도 남봉가입니다. 떠난 임에 대한 사랑과 이별, 미련이 남아있는 가사의 영감을 받아서 재해석한 곡인데요. 국립국악원의 음악으로 나나니타령 감상해 보시죠. 나나.

우리를 넘어 마음을 이어주는 노래입니다. 백두산 반달과 한라산 반달이 만나서 환한 보름달로 피어난 화합의 노래. 한돌이 부르는 아리랑꽃을 들으며 마음으로 하나 되는 행복한 일상을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한돌의 아리랑꽃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때도 이렇게 물건 파는 곳에 사람들 많고 그러면 명절 분위기도 막 더 나는 것 같고 서로 뭔가 이렇게 주고받는 마음도 풍성해지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아, 그 분위기 그대로 좀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그 명절 때까지 계속 좀 손님들 많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곡은요. 권정생의 시를 백창호가 작곡한 소 세 마리하고 아저씨 셋하고 라는 곡인데요. 소의 곱비를 잡고 짐을 싣고 이동하는 소와 아저씨의 모습을 노래한 곡이에요. 굴렁쇠 아이들 외에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만나보시죠.

0: 굴렁쇠 아이들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소 세 마리하고 아저씨 셋하고 전해드렸어요. 혹시 세상에 보모 소가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전북특별자치도 진안 부기면의 한 우사에서 지난달 광복절에 경사가 났어요. 어미 소가 암수, 쌍둥이 송아지를 낳은 건데요. 아, 그런데 안타깝게도 암컷 송아지 광순이가요, 기력이 너무 약하게 태어나는 바람에 어미 소마저 밀어내면서 외면을 당한 거죠. 생사의 갈림길에선 이 어린 송아지를 살리기 위해서 주인은 밤낮 없이 분유를 타먹이면서 정성을 쏟았는데 그때 정말 거짓말처럼 조력자가 나타납니다. 새끼를 낳지도 않은 옆 칸의 어른 소 한 마리가요. 광순이에게 젖을 내어주고요. 몸을 따뜻하게 핥아주면서 정말 자기 새끼처럼 보살펴주기 시작한 거예요. 농가 부부의 간절한 정성과 또 이 마음씨 착한 보모소의 도움 덕분에 죽을 고비를 넘긴 광순이는요. 이제 건강하게 펄펄 뛰어다닌다고 하네요. 말 못하는 짐승도 이렇게 미약한 생명을 불쌍하게 여기고 품어주는데 하물며 우리 사람의 마음은 어때야 할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하루 내 곁에 누군가에게 작은 온기를 나누는 다정한 마음 가져보셔도 좋겠죠? 심청가 젖동냥 듣고 올 텐데요. 이일주의 소리 주봉신의 북장단이에요.
1: 그날 밤을 새누라니 어두운 눈은 더욱 침침하고 아예는 점점 기진을 때 동방이 희번히 밝아오니 우물가에 물 길는 소리가 들리거늘 신봉사 조화라고 옳지 이제 날이 밝았구나 이제 우리 두 부녀는 살았다 우 물가 절대 음악 소리 얼른 듣고 나설째 한 품에 가에 안고 한 손에 지팽이 걷어 짚고 더듬 걸고 나간다
2: 아이고

우물가 고신 부인 철석인들 아니 주미어 도철인들 아니 주랴 철사를 많이 먹여주미어 여보시오 봉사님 예 이 집에도 아이가 있고 저 집에도 아이가 있으니 어려이 생각 말고 내일도 안고 오시고 모레도 안고 오시면 내 자식 꼴매기 힘들 참아 그 예를 공개고 모레도 안고 오시면 내 자식

둥둥의 딸 내 새끼지야 내 새끼 오 둥둥의 딸 눈비 산천호 꽃봉이 새벽바람에 연초룡 얼음궁개 수달리로구나 둥둥둥의 딸 대인기 끝에는 준유실 옷구름에 넌 비라불쑥 어덕 밑에 귀뇌미와는

동네 딸 아나 아르르 파아 이것이 벌써 나를 보고 빵긋 빵긋 웃는단 말이오. 그 웃는 이 모습이 영락없이 너무이다. 둥둥둥 내 딸 둥둥 내 딸 서울가 서울가 밤 안 좀 사다가 살강 밑에 드놨더니 만원 머리 감은 소양주가 들랑달랑 다 까먹고 밤 하나 남은 것을 찬질이 몇 달 달 볶아주구나 하고 둘이 먹자. 둥둥 내 딸 둥둥 둥둥 둥둥 내 딸이야. 아이 안고 돌아와. 포담 덮여 뉘어놓고 아이 자는 틈을 타서 동량 차로 나가는디 삼대 전대 두둥지역 왼 어깨 드럼 메고 동량 차로 나간다. 한편에는 쌀을 먹고 한편에 나락동량 어린아이의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오셔요. 아셨죠?

역사 속 그날을 만나보는 조선의 그때 그날은 조선시대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조선의 그때 그날은 오늘은 400년 부의 전설을 쓴 경주 최부잣집의 이야기입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전 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자금을 전달했습니다. 마지막 12대 최준 선생은 백산상회를 통해 독립운동 자금을 대다 일제의 옥고를 치르기도 했는데요. 해방 후에는 남은 전 재산을 기부해 영남대의 전신인 대구대와 계림대를 설립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민족 교육에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벼슬은 진사 이상 하지 말라며 권력을 멀리했고 어려운 이웃을 살피며 가진 것을 나눴기에 최부잣집의 부는 4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존경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0: 증분명산.
1: 동편제 판소리의 본향 전라남도 구리에서 10월 10일과 11일 제30회 송만갑 판소리 고수대회가 열립니다. 대회는 판소리와 고법, 종목별로 각각 학생부와 신인부, 일반부, 그리고 명창부와 명고부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명창부 대상에는 대통령 상이, 명고부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됩니다. 참가 접수는 10월 8일 오후 5시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누리집을 참고하시거나 전화 061-782-686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편제 소리를 완성했다 평가되는 근대 최고의 명창 송만갑, 그의 예술혼을 이을 이 시대 소리꾼과 고수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2: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3: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2016 제18회 우리춤 대축제가 9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춤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이번 축제엔 한국 무용계를 이끌어온 원로와 중견 예술인부터

르콘콜이 펼쳐집니다. 또 중국에선 노래와 춤, 무술과 고개가 어우러지는 사천성 천극을 선보이는데요. 순식간에 가면이 바뀌는 변검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의 전통이지만 그 안엔 평안과 화합, 공동체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서로 통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가을의 시작, 화성과 수원에서 우리 음악의 새로운 모습도 만나보고 다른 나라의 전통 문화에도 귀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서로 다른 문화와 음악 장르가 만나면 어떤 새로운 소리가 만들어질까요? 국악부터 전자음악, 대중음악과 재즈, 세계 각국의 전통음악까지 다양한 음악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축제가 열립니다. 10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 동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일대에서 펼쳐지는 2016 ACC 엑스뮤직 페스티벌인데요. 축제의 이름의 X는 서로 다른 문화와 장르를 연결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확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개막 무대는요, 전자음악과 영상예술을 결합한 공연을 선보이고요. 이후에도 국내외 다양한 음악가들의 무대가 이어집니다. 이무진, 선우정아, 10cm,

0: 면서 택배 주소지 오류, 배송 불가를 이유로 주소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1: 네, 자 아시겠지만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는 절대 절대로 누르지 마시고요 지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0: 인터넷 덩덕흥 유튜브 채널 GUGAKF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연휴 전에 해야 할 일들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0: 네.
1: 자, 바투의 상사디아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
0: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1: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각종 기념품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0: 지금은 바투 시대
1: 바투의 상사대입니다. 50원의 즐거움 지금 바로 눌러, 100원의 행복 지금 바로 꾹꾹. 당해다.

0: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연휴를 잘 보내려면 그 전에 해야 할 일 무엇이 있는지 리스트 체크하는 게 중요하죠.
1: 6017님께서 와 추석 기차표 못 구해서 언제 출발해야 되나 아내와 의논 중입니다. 명절마다 번갈아서 처가 먼저 그리고 우리 먼저 이런 식으로 번갈아서 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번 추석에는 처가로 먼저 가서 장모님 사랑을 듬뿍 받을 예정입니다 하시면서 남겨주셨고
0: 네.
1: 아 기차표를 못 구하셨군요. 차량이 많이 막힐 텐데
0: 그렇죠.
1: 조금 일찍 출발하거나 좀 늦게 그 전날 늦게 출발하거나 좀 시간을 좀 잘 선택해가지고
0: 그래도 막혀요.
1: 가셔야 될 것 같은
0: 저기 어떻게 해도 막혀요.
1: 희망을 좀
0: 그냥 네. 편안하게.

0: 라디오를 즐겨 들으시던 아빠 생각이 나서 그동안에 못 듣다가 다시 듣게 된 지 얼마 안 되고
1: 네.
0: 다시 문자 보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 추석은 아버지가 안 계신 처음 첫 추석이라 마음이 가라앉는데 홀로 남으신 엄마를 위해서 힘내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1: 아 그러시겠네요. 또 괜찮아졌다 싶다가도 명절 때 명절 때 안 계시니까 그 빈 공간이 굉장히 또 크게 느껴지시겠네요.
0: 맞아요. 진짜.
1: 아 그렇네.
0: 저도 얼마 안 됐으니까.
1: 네.
0: 작년 7월 11일이었으니까.
1: 네. 이제 딱 1년 됐네요.
0: 네. 근데 계속 허해요.
1: 그러니까요.
0: 그렇더라고요. 예. 지금도 기다려지고.
1: 그러게요.
0: 그렇습니다. 예. 엄마 그래도 엄마가 진짜 많이 힘드실 테니까 같이 서로 같이 의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눈물도 쏟고.
1: 맞아요. 같이, 맞아요. 그거 굳이 막 감추고 숨기고 할 일이 아니라
0: 내가 엄마의 꼭 등대가 되어줘야겠다.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1: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0: 같이 울고 엄마 같이 그리워하고.
1: 그래야
0: 해소가 되지. 안 맞아요. 그러면은 계속 쌓이더라고요. 예.
1: 그래서 명절 때 모이면 그냥 뭐 아버지의 추억담 이야기 싹 풀어놓는 거 같이 그러면서 어머 진짜 그랬어.
0: 맞아.
1: 아 그런 맞아 그런 날도 있었어. 이러면서
0: 아버지 좋아하시는 음식들 좀 준비하면서 네. 이제 그게 또 하나의 추억거리니까. 네.
1: 그러고 나면 또 일상에 빠르게 복귀하는 것도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0: 맞아요.
1: 네.
0: 1968님 딸이랑 사위가 오니까 오랜만에 청소하고요. 새 이불도 준비하고요. 베개 호청도 바꾸고 장도 봐야 됩니다. 사위가 잡채를 좋아해가지고 우리 딸이 잡채를 꼭 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하시면서
1: 우리 장모님인가? 번호는 아닌데 저희 장모님도 항상
0: 네네네.
1: 잡채와
0: 네.
1: LA 갈비를 꼭 해주십니다.
0: 아 그러셔.
1: 왜냐면 제가 환장하거든요.
0: 아, 네. 아니 또 때로는 반대로 또 해드리기도 하고 그러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1: 들어요. 뭐를요? 아 제사 음식이고
0: 아, 그래요.
1: 그리고 해주시는 또 그 행복감이 있으신 것 같고
0: 아.
1: 그리고 그걸 항상 제가 맛있게 먹거든요.
0: 아,
1: 그리고 실제로 맛있고
0: 아 그랬었어요.
1: 네. 아 직접 해주신 적이 있으세요? 장모님께
0: 저는 요리 쪽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1: 그러면서 왜 나한테는 하라고
0: 아니 그냥
1: 뭐를요? 아 제사 음식이고
0: 아 그래요.
1: 그리고 해주시는 또 그 행복감이 있으신 것 같고
0: 아.
1: 그리고 그걸 항상 제가 맛있게 먹거든요.
0: 아,
1: 그리고 실제로 맛있고.
0: 아 그랬었어요.
1: 네. 아 직접 해주신 적이 있으세요? 장모님께
0: 저는 요리 쪽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1: 그러면서 왜 나한테는 하라고?
0: 아니 그냥. 네. 아니 장모님도 요리를 되게 잘하시거든요.
1: 네.
0: 와이프도 잘하고
1: 네.
0: 그래서.
1: 네.
0: 저는 낄 자리가 아닙니다. 고기는.
1: 요럴 때는 그냥 맛있게 네. 먹고 그리고 꼭 입을 열어야 돼요.
0: 아.
1: 우와. 너무. 대박.
0: 아, 범씨 너무 좀 이제는 좀

0: 정태춘의 노래로 고향집 가세 듣고 왔습니다.
1: 명절 때는 정태춘님의 이 목소리가 참 어울려요.
0: 아유, 명품 보이세요.
1: 예, 뭔가 고향의 따뜻한 그런 정서가 느껴지는 목소리의 그렇죠. 음악이었습니다.
0: 음유시인이다 이런 표현이 네. 떠오릅니다.
1: 언제라도 네. 좋지만 명절 때는

0: 좀 비싸지 않나요?
1: 저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네. 이름만 들어도 비싸 보이는데. 네. 오, 큰 선물 또 하셨네요.
1: 저 이번에 저기 전어를 조금 얻어먹어 봤습니다.
0: 어, 누구한테 얻어먹어요?
1: 며칠 전에. 예, 아니 이제 횟집에 갔는데
0: 또 얻어먹었어요?
1: 아니, 아니 애들이랑 네. 저희 동네에 되게 네. 허름한 이제 횟집이 하나 있어요.
0: 네.
1: 좀 몇 번 갔더니 사장님이 네. 애들을 되게 예뻐하시더라고요. 아. 서비스.

0: 맞죠. 네 말이 다 맞죠. 아이고, 야 태기라, 향긋한 솔잎 냄새 가득한 송편을 만들려면 너가 싱싱한 솔잎을 몇 개 구해주면 좋겠네.
1: 허, 솔잎.
0: 좋지?
1: 솔잎팔이.
0: 어, 좋아 좋아.
1: 얼마면 돼?

0: 이은관의 소리로 떡 방아타령 듣고 왔습니다.
1: 아, 네. 이제 K떡 시작된 것 같습니다.
0: 네.
1: 예, 전 세계에 이제 맛과 영양이 알려지고 있는 모양이고요.
0: 그렇죠.
1: 지금 7월, 8월 두 달 동안에만 해도 판매가 굉장히 늘었다고 합니다.
0: 신기합니다, 진짜. 네. 대길이가 떡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화가 난 모양인 것 같다고.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좀 양해를 네.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 8288.
0: 약간 예. 언성이 좀 짜증이 나고 화가 난 투로 해야지 네. 캐릭터가 살거든요. 어쩔 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좀
1: 속내를 내려면.
0: 네네네.
1: 네. 아 그래도 송편 보내주고 싶다고 대길이한테. 네, 감사하네요. 그 마음만으로도 네. 감동입니다. 자 이제 똑딱이 퀴즈 두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풀어볼까요?
0: 똑딱이 해 똑도르록 똑똑똑똑
1: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첫 번째 퀴즈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갈게요. 토요일에 개막한 아시안게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아시안게임에 처음 등장한 테크볼 이라는 종목이 있었죠.
0: 이거 신기하더라고요.
1: 신기해요. 바로 이 테크볼에서 우리나라 이준석 선수가 초대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올해 27살 이준석 선수는 아시안게임 테크볼 출전을 위해서 직장에 사표를 내고 준비를 했다는데요. 테크볼 초대 챔피언 이준석 선수의 우승을 축하하면서 문제 드립니다. 테크볼이란 이 종목과 이 종목의 장점, 재미를 합쳐서 만든 새로운 종목인데요. 테크볼은 무엇과 무엇이 결합된 스포츠일까요?
0: 1번 축구와 배구, 2번 축구와 탁구, 3번 축구와 골프.
1: 네.
0: 와 이거 저도 이거 보고 보려고 봤던 건 아닌데 애기 이발 시키려고 갔는데
1: 네. 네.
0: 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뭐야? 그래서 봤었습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재밌겠더라고요. 진짜 축구와 탁구, 3번 축구와 골프.
1: 네.
0: 와 이거 저도 이거 보고 보려고 봤던 건 아닌데 애기 이발 시키려고 갔는데
1: 네. 네.
0: 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뭐야? 그래서 봤었습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재밌겠더라고요. 진짜 이거.
1: 일단 보기에 축구는 다 들어가니까.
0: 그쵸.
1: 축구의 장점. 재미를 이제 뽑아왔고
0: 네네네.
1: 다른 종목 하나는 뭐냐
0: 네.
1: 이걸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0: 축구와 배구, 축구와 탁구, 축구와 골프
1: 네.
0: 네. 중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0: 아,
1: 네,
0: 그러네요.
1: 그러니까.
0: 아, 금세 또 검색하셨네요.
1: 아, 그럼요. 임종훈 선수도 있고요.
0: 아, 또 누가 있나요?
1: 주세혁 선수.
0: 아,
1: 네네네.
0: 그냥 쭉 그냥 읽으세요.
1: 다 했습니다.
0: 아, 근데 이게 되게 운동도 되는 것 같고 재미도 네. 있는 것 같고 호기심이 좀 들더라고요.
1: 네.
0: 한번 해보고 싶다.
1: 축구와 이 종목이 결합한 테크볼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한 겁니다.
0: 네.
1: 생소한 종목인데 이준석 선수가 6개월 전에 그러니까 이 대회 나가기 전에 6개월 전에 직장에 사표를 내고 이제 대회 준비를 한 거예요.
0: 세상에.
1: 근데 초대 챔피언이
0: 팀이 좀 들더라고요.
1: 네.
0: 한번 해보고 싶다.
1: 축구와 이 종목이 결합한 테크볼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한 겁니다.
0: 네.
1: 생소한 종목인데 이준석 선수가 6개월 전에 그러니까 이 대회 나가기 전에 6개월 전에 직장에 사표를 내고 이제 대회 준비를 한 거예요.
0: 세상에.
1: 근데 초대 챔피언이 됐습니다.
0: 인생을 걸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좋은 결과가 나온
1: 거죠.
0: 예. 세상에.
1: 정말로 신기하기도 하고 아주 힘들겠더라고요. 1716님 진짜? 보셨군요.
0: 힘들긴 힘들
1: 네.
0: 힘들 것 같으면서도 재밌을 것도 같고 풀세트는 못 뛸 것 같고 뭐 한두 네. 번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
1: 아시잖아요. 하는 사람이 힘들어야 보는 사람이 재밌어요.
0: 에이, 맞습니다.
1: 자 모든 스포츠가 그런 것 같고요.
0: 네네네네. 자 그러면은 정답을 발표해도 되겠죠?

두 번째 퀴즈 갈게요.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고 뒤바뀌면서 동해와 남해 어종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건 다들 아실 텐데요. 지난 금요일에요.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는 몸 길이가 3.5m

0: K리그를 아시는 분들은 모를 수가 없기는 하는데 워낙 응원을 잘해요.
1: 예. 예.
0: 근데 수원 삼성 유니폼 색을 봐도 뭐 알 수 있으니까. 예.
1: 아무튼 이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알 수 있는 힌트로.
0: 네.
1: 예.
0: 뭐 있습니까?
1: 저는 두자 힌트인데요.
0: 네.
1: 어, 이 두자를 하고 깨를 붙이면
0: 깨요.
1: 깨. 그렇다면 깨를 붙이면 어 그렇지 뭐 약간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요.
0: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 깨. 47개 뒷불깨 그랑 깨.
0: 아 뭐야.
1: 아, 없어. 진짜.
0: 아,
1: 드릴 게
0: 이게
1: 없어.
0: 뭐예요, 이게?
1: 아니, 진짜. 없어.
0: 그럼
1: 없어.
0: 이것도 가능하겠네요.
1: 그렇죠. 다 가능합니다.
0: 아니, 그.
1: 다 열려있어요.
0: 깡통에다가.
1: 네네.
0: 동전 이렇게 딱 넣으면.
1: 넣었어요?
0: 땡! 이렇게 나겠네요.
1: 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붙여볼게요. 땡 47.
0: 에다가.
1: 네네.
0: 동전 이렇게 딱 넣으면.
1: 넣었어요?
0: 땡! 이렇게 나겠네요.
1: 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붙여볼게요. 땡 47. 땡 뒷불 땡그랑.
0: 아 이런 식으로 가시겠다.
1: 이런 식으로 오늘은 아하, 어쩔 수 없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예, 저는 깨를

0: 라디오쇼 우리만 들을 수 있을 소냐. 야들아 모여봐라, 우리 소리 다 모였구나. 우리 모두 신나게 놀 수 있는 여기는
1: 파투의 상사디아.

0: 라고
1: 예.
0: 예, 적은 팻말을 들고 나와서 아직 해외에 남아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1: 네.
0: 이 묵직한 메시지까지 담아낸 국중박 분장놀이 축제 내년에도 계속 유지될 거라고 합니다.
1: 이렇게 전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만의 축제를 만들 수 있는 이것 또한 어쨌든 우리의 문화유산을 잘 보존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그러니까 전승, 보존, 이게 전통에서는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문화유산과 함께 전통과 함께 펼쳐지는 K-박물관 축제를 만들 수 있는 이것 또한 어쨌든 우리의 문화유산을 잘 보존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승, 보존, 이게 전통에서는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문화유산과 함께 전통과 함께 펼쳐지는 K-박물관 축제 앞으로도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이런 축제가 계속 쭉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0: 네. 자, 오래 기다리셨네요. 오늘도 멋진 연주자 만나러 지금 가보겠습니다.
2: 동구리 동동구리 동동 모여라 모여라 모여라 모여라
0: 줄을 서시오.
1: 오픈런 초대석
2: 모여라 모여라.
1: 아, 아니야.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묵묵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기만의 파도를 타고 있는 해금 연주자 최태영 씨가 10월의 첫날 수림 뉴 웨이브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자, 오늘 오픈런 초대석 우리 해금 연주자 최태영 씨를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금 연주자 최태영입니다.
1: 네. 오랜만에 뵙지만 그

0: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그냥 현악기인 것 같은데 네. 솔직히
1: 현악기죠.
0: 학, 네. 학교 다닐 때는 네. 이건 맞아요. 관악기야 떨렸어. 그러니까 뭐 점수는 맞아야 되니까
2: 관악기라고
0: 쓸 때는 그냥 관악기 네. 이렇게 썼는데
2: 맞아요.
0: 그래서 그 이유는 음을 지속하는 이유가 있어 라고 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현악기 아닌가?
1: 현악기죠. 그리고 이제 관악 편성에 이제 우리나라의 음악을 연주할 때 편성이 그렇게 된다는 것 같습니다. 네.
2: 근데 저는 그래서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류라는 게 존재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분류가 오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2: 근데 분류 안에 이걸 이제 안 들어가는 영역이 반드시 생기는데 네. 그래서 해금이 그 어딘가에서 줄타기하는 굉장히 매력적인 악기가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네.
0: 이번 수림 뉴웨이브에서는 어떤 음악을 하십니까?
1: 아, 이번에는 한범수류 해금 산조를 연주를 하고요.
2: 네.
1: 그다음에 지영이제 해금 신하위. 그다음에 또 제가 만드는 곡인 비사비죽이라는 곡을 연주를 하는데
2: 네.
1: 또 해금 한범수류 해금 산조는 기존에 저희가 악보화돼서 학교에서 배웠던 그 가락이 아니라
2: 네.
1: 좀 다르게 연주되었던 한범수 선생님이 직접 연주하셨던 그 가락을 제가 좀 체보를 해서 다시 올려요. 그래서
2: 네.
1: 제가 잘 연주하지 않는 가락이라고 해서 엇가락이라는 좀 부제를 붙여봤습니다.
2: 네. 저 아까 이제 잠깐 리허설 때 장단을 맞춰봤지만 네.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1: 네.
2: 흐름이 낯설더라고요.
1: 네, 맞아요.
2: 네.
1: 좀 어떻게 보면 아까 봉영 씨가 뭐 아, 곧제네요 이렇게
2: 네.
1: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곧제라는 표현이 맞긴 한데
2: 네.
1: 어떻게 보면은 그 곧제라는 표현도 되게 옛날 거라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2: 맞아요.
1: 사실 뭐 해금산조가 나온 지가 뭐 몇십 년이 안 됐기 때문에
2: 100년이 안 됐어요.
1: 예, 네. 불과 한 5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2: 네.
1: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워낙 빨리 변하다 보니까 확실히 옛날 스타일은 맞아요.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여백이 있고 지금은 해금 연주자들도 아주 힘차고 꽉꽉 채워서 뭐 관악기 이상으로 힘차게 연주를 하는데
2: 네.
1: 옛날 산조 같은 경우는 좀 여백의 미가 있어서 장단 소리도 좀 중간중간 잘 들을 수 있고
2: 아하.
1: 좀 힘도 좀 쫙 빼면서
2: 네.
1: 하는 그런 매력이 있어서 그걸 좀 구현해내느라고 좀 요즘 좀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2: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 해금 연주 주법과
1: 네.
2: 요즘 주법이 또 많이 다릅니까?
1: 그 네, 뉘앙스적으로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예전처럼 연주하려면 정말 아 하기 싫다 이렇게 힘을 빼고
0: 힘을 좀 빼고
1: 네, 아 귀찮다
2: 맞아, 맞아,
1: 하듯이
2: 맞아.
1: 하면 네. 그 성음이 좀 나오는데
2: 예.
1: 그 와중에서도 이제 뭔가 탁 표현을 하고 한 번씩 탁 치고 올라가서 하이라이트를 만들어주고
2: 그렇죠.
1: 그런 게 그 조절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완급 조절.
2: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이제 교육을 받을 때 우리는 이제 다 네. 짜여져 있는
1: 네.
2: 상태로 이제 받다 보니까
1: 네.
2: 사실 온몸에 힘이 다 들어가잖아요.
1: 맞습니다.
2: 혼나면 네. 큰일 나니까.
1: 네, 맞아요.
2: 근데 생각해보니까 옛날 선생님들은 뭐 판소리도 마찬가지고 산조도 마찬가지고 이제 약간 설렁설렁하는 느낌이 있어요.
1: 그게
2: 근데 그럴
1: 맞아요.
2: 때 어느 순간 쫙 끌어올리고
1: 네.
2: 또 옛날 선생님들은 뭐 판소리도 마찬가지고 산조도 마찬가지고 이제 약간 설렁설렁하는 느낌이 있어요.
1: 그게
2: 근데 그럴
1: 맞아요.
2: 때 어느 순간 쫙 끌어올리고
1: 네.
2: 또 확 풀어주고
1: 그게 너무 이제 익숙하고 오랜 시간을 해온 데서 오는 자연스러움인 것 같아요.
2: 네.
1: 그 자연스러운 걸 제가 이제 듣고 구현하려니 저한테는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0: 그렇죠.
1: 덕분에 예, 공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죠.
1: 네.
0: 어렸을 때부터 잘해야 돼.
1: 맞아요.
0: 뭐 소위 말해서 엘리트가 돼야 돼. 뭐 이러다 보니까
1: 맞습니다.
0: 칼박이어야 되고 맞아요. 칼 음정이어야 되고
1: 네.
2: 대회에서도 그거 틀리면 땡이잖아요.
0: 그러니까.
1: 그렇죠.
2: 대학 시험 볼 때도 그거 틀리면 땡이거든. 근데 옛날 선생님들은 그거 타다가 틀리면 틀린 대로 가는 거예요.
1: 아무튼
0: 최태형 씨의 표현으로는
2: 네.
0: 아 하기 싫어 하는 느낌으로
1: 네.
0: 힘을 좀 쭉 빼고
1: 네.
0: 편안한 맞아요. 상태에서 릴렉스된 상태에서 연주를
1: 네.
0: 한 맛이 있다.
2: 우리도 배우게 된다니까. 옛날 선생님들은 그거 가지고 놀았어요.
0: 이거
2: 놀았어요. 이거 악기 가지고 놀고 소리
1: 네.
2: 가지고 놀고. 우리는 잘 돼야 돼. 대학 꼭 붙어야 돼.
1: 맞아요.
2: 이 차이도 네.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예전 해금 주법과 지금과
1: 네.
2: 약간 저는 어떨 때 들으면은 요즘 해금
1: 네.
2: 연주가
1: 네.
2: 그냥 바이올린하고 굉장히 비슷해지는 거 아니에요?

0: 하신 지 한 몇 년 되셨나요?
1: 제가 한 14살 정도부터 했으니까.
2: 어이구. 거의 뭐 30년 하셨네요, 그러면.
1: 횟수로는 그런 정도로 된 것 같은데. 야. 뭐 그냥 처음엔 취미로 시작했지만 잡은 걸로 치면 그런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2: 아유, 우리끼리 그냥 아유 그냥 인사하면서 아유 우리 최명희님 뭐 이렇게 했는데 진짜 명희님을 붙여야겠네. 30년을 한 악기 인생을 산다라는 게 어쨌든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럼 어떻습니까? 이번에 어쨌든 주제가 어치시잖아요. 어. 네.

0: 일찍 시작은 했지만 제가 국악에 이렇게 젖어 있다, 국악인이라는 생각은 그렇게 한지는 오래된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해금 연주자로서 이것저것 열심히 했지만
1: 네.
0: 그래도 30대 지나고 40대가 되면서는 지금은 아 내가 그래도 국악을 좀 전통 음악을 많이 들었고 많이 즐기고 있고 좀 그동안 많이 흡수를 해서 이제는 조금 전통 음악을 좋아하는 국악인이 됐다 이런 정도로 된것 같고
1: 네.
0: 조금 더 전통 음악의 재미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요즘 들어서.
1: 아,
0: 네.
1: 그래요. 그러면 지금 대학교에 출강하고 계시잖아요.
0: 네네.
1: 그 곳에서 만난 학생 친구들에게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 그러니까 연주 외에도 사실 대화를 많이 하면서
0: 네.
1: 음악적 선배로서 너네 뭐 미래도 불안하겠지만
0: 네네.
1: 하면서 이래저래 멘탈도 좀 잡아주려고 하고
0: 네.
1: 하실 텐데,
0: 맞아요.
1: 중요하게 생각해서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0: 말씀하시니까 몇개 떠오르긴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음악을 많이 들어라. 무조건 음악을 많이 듣고 그게 꼭 전통 음악이 아니더라도 일단 음악 하는 사람은 음악을 늘 달고 살아야 된다. 예, 그거 글 쓰는 사람이 책을 많이 읽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음악이 아니더라도 독서도 마찬가지고요. 뭐든지 텍스트든 이야기든 내 머릿속에 많이 넣어야지 그걸로 내 음악을 만들어서 또 얘기하듯이 노래하듯이 정음악이 아니더라도 일단 음악 하는 사람은 음악을 늘 달고 살아야 된다. 예, 그거 글 쓰는 사람이 책을 많이 읽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음악이 아니더라도 독서도 마찬가지고요. 뭐든지 텍스트든 이야기든 내 머릿속에 많이 넣어야지 그걸로 내 음악을 만들어서 또 얘기하듯이 노래하듯이 악기로 할수 있다라는 것. 그런 것과 그다음에 체력 얘기를 많이 해요. 예.
1: 체력.
0: 예. 저도 지금 젊지만 그 친구들은 더 한창 때니까 너희들은 아직 모르겠지만 조금 있으면 체력이 딸린다. 그리고 정신력이라는 것보다는 단 체력이라고 생각을 한다. 체력만 있으면 연습

0: 거세요.
1: 덩 뚝
2: 쩍 뚝
1: 뚝 뚝.
2: 진도는 이제
3: 진도 시킨 것처럼 가면 안 돼.
2: 이건 남도죄.
4: 하기 싫은 듯이 좀 하시죠.
3: 하기 싫은. 다그닥다. 그 다음에 약간 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2: 저 진짜 하기 싫거든요.
3: 장덕 선생님이 행복하잖아요.
2: 아, 그래.
3: 그리고
2: 그 다음에 어.

0: 예를 들어 5분 이상 했던 연주인데 네. 맨 마지막 국거리 두 장단만 가장 자신감이 넘쳤던 것 같습니다.
1: 아 그때 눈빛이 돌아왔죠. 네, 그때 돌아왔어요.
0: 네. 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우리 채택 씨가 알려주셨죠. 당당당당당당 네. 다당 이렇게 딱 이렇게
2: 또. 사실 마지막도 그냥 사실 원래 경기 국거리로 치시면 되는데
1: 아 그래요.
2: 근데 그렇게 치셔도 뭐 예, 아, 새로운 예
0: 이런
2: 콜라보 예.
0: 새로운 느낌의 어떤 연주
2: 네
0: 어 이 언나감 이
1: 아 네. 이것도 어시다
0: 어시잖아요.
1: 네 그런데
0: 오늘 그렇죠. 방송 어시입니다.
2: 예 완전히 언나간 것 같습니다.
0: 오늘

0: 형 씨를 조련하시네요 하시면서 막 신호를 주시면서 연주를 하시네요. 활짝 웃으시는 거 보니까 장단이 마음에 드셨나 봅니다. 최고의 선생님 속성 레슨 이게 되네 흐흐 하셨고요.
1: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곧 추석이잖아요. 곧이구나. 내일 모레인데.
2: 네 맞아요.
1: 추석 때는 어떻게 보내세요? 근데 연주가 지금 이렇게 큰 연주가 네. 10월 1일 날 준비가 돼 있는데.
2: 그래서 사실 오늘도 한 며칠 전에 이제 한 달 전 정도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셨을 때 네. 안 나와야겠다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 연주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되니까.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미래 저는 그때쯤이면 해결이 좀 많이 돼 있겠지 네. 라고 상상을 하고 그냥
0: 예. 오케이 했는데 네. 지금 어떻습니까?
2: 아 지금 아 그래도 나오길 잘한 것 같고요. 아, 이렇게 네. 또 홍보도 해주시고 네. 또 봉영 씨랑 이렇게 재밌게 또.

0: 7시 30분 서울 김이수 아트센터에서 네. 최태영 씨의 아주 삶이 묻어나는 네. 멋진 연주를 라이브로 감상하실 수가 있고요. 네. 오늘은 이제 끝곡으로 지금 만추가 선곡되어 있어요. 네. 이 곡은 어떤 곡입니까?
1: 제가 싱글로 냈던 앨범 중에 하나고요. 가을을 주제로 좀 곡을 예, 받아가지고 연주를 한 거라서 오늘 좀 잘 어울릴 것 같은 거라서 좀 예, 선곡을 해봤습니다.
0: 네. 어쨌든 뭐 추석 때 장인 장모님 못 찾아뵙지만 이 음악으로 이 음악으로 약간 명절 분위기 추석의 분위기 아니,
2: 끝나고 또 인사드리러
0: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음악으로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떠셨는지 이제 우리가 헤어질 시간이에요.
1: 네, 이렇게 오랜만에 뵙게 돼서 너무 반갑기도 하고 네. 감사하기도 했어요. 이게 딱 어떻게 아시고 네. 제가 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최태영의 연주 만추 듣고 계시고요. 저희도 이 음악과 함께 이제 끝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 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0: 음악 탄다.
1: 지금은 파투의 시대.
0: 파투의 상사디아입니다.
1: 내일 봬요.

풍성한 결실의 계절, 그리운 얼굴들과 마주앉는 명절이 우리 음악처럼 넉넉하고 정겹습니다. 국악방송은 한가위 연휴를 맞아 9월 24일 목요일부터 27일 일요일까지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음악을 집중 감상해보는 특별한 음악 여행,

그래도 차곡차곡 쌓인 시간과 정성이 담겨 있고 그렇게 쌓인 시간은 결실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삶도 저마다의 시간을 지나 제 모습을 갖추게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바쁘고 들뜨기도 하는 월요일이지만 오늘 몫의 일들을 하면서 오늘도 차곡차곡 하루를 채워가야겠습니다. 정상희 외 여러분의 소리로 농부가 자진 농부가 보내드립니다.

이준윤도희의 가야금, 조봉국의 장구장단으로 성금연휴 가야금 3조 합 보내드렸습니다. 0750님께서 채널 고정 중이라고 출석체크해 주셨습니다. 국악방송 황민호.

0: 인상이 좀 있습니다. 소리 안에서 하는 거는.
1: 이게 진짜 그냥 후드락 뚝딱하고 나오는데 네, 네. 그게 실제로도 그 어렸을 때 엄마 배고파 이러면 없던 밥이 갑자기 이렇게 그렇죠. 생겨나듯이 후드락 뚝딱하고 네, 네, 나오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도 많이 들었었는데.
0: 그렇기도 하고 네. 뭐 요즘 같으면 뭐 전기나 가스도 네. 쓰고 전자레인지도 쓰고 요리도구가 많은데 네. 이제는 화로불 아니면 그렇죠. 뜨뜻하게 아궁이불 네. 아니면 뭐 없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뭐 밥을 지어라 뭘 해라 하면 그 요리를 제시간에 많은데 네. 이제는 화로불 아니면 그렇죠. 뜨뜻하게 아궁이불 네. 아니면 뭐 없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뭐 밥을 지어라 뭘 해라 하면 그 요리를 제시간에 안에 딱 맞춰내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잘 해내는 것이 요리사들의 어떤 기량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1: 그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효율을 강조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음식하면 우선은 흥보가를 빼놓을 수가 없죠, 선생님. 일단

0: 방태모 양왕 당하기 을기 설기 송편이면 내기면 들정절편 주로를 엮고 삼진편 편지진 정생정 놓고 초삭산 우짐 쳐서 양회관 공파천엽 양편이 갈라놓고 정담수담 잡담이 절편 주로를 엮고 삼진편 편지진 정생정 놓고 초삭산 우짐 쳐서 양회관 공파천엽 양편이 갈라놓고 정담수담 잡담이며 인삼대 돌아진 채 수군채로 우짐 쳐 가진 양님 위겨놓고 연정고적 둥적이며 전장복기 매물당수 어육주 갈라놓고 저녁상 면관 갈비형진머리 차돌맥이를 들여놓고 거정묘청 지저갈며 포도독 포도독 묘초리탕 소랑강 낭정고체 제자고초 생강마늘 불어 전부 봉어림을 난듯도 귀겨놓고 전골을 들여라 정동화으로 백탄순 부채질소 살아야 호초같이 비겨놓고 살찐소 방자고 이게 파는 뜨뜨는 갈로 점점편 쓸어내어 괴속에다 챙기름 저 조무락 조무락 해궈놓고 태양판 소양판 얘도 담고 쟤도 담고 산채구사리 수군 미나리 뚱뚱채 만원 잠고 주르르 주르르 들어먹고 계란을 툭툭 깨요 길게 늘려라 손뚜건데 쇠조보 많고 나무 저범을 들여 그게 완전 덮어깨봐 챙기름에다 풍덩겨서 만난 가장 회에 둘러
1: 박동진 명창의 소리로 흥보가 중 음식 타령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제일 마지막에 그 기름에 네.

0: 최승희 명창의 소리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참 그 서슬이 있으면서도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네. 어, 좀 새침한 느낌? 이런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선생님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 글쎄요.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 네. 새침하달까 뭔가 그 약간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런 소녀적인 감성
0: 맞아요. 같은 게 그래서 아마 저도 새침하다는 네, 느낌
1: 존재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0: 이번 춘향모의 음식은 앞서 흥보가의 음식이랑 좀 다르네요, 선생님.
1: 네, 일단 시작하는 그 그릇이 다릅니다. 흥보가에서는 안성칠반, 예. 안성육이 통영칠반으로 했는데 예. 여기서는 이제 강진양 교자반, 금선학이 유리접시 뭐 이렇게 가고. 그 술안주를 아. 감안해서인지 전 요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시작하는 그 그릇이 다릅니다. 흥보가에서는 안성칠반, 예. 안성육이 통영칠반으로 했는데 예. 여기서는 이제 강진양 교자반, 금선학이 유리접시 뭐 이렇게 가고 그 술안주를 아. 감안해서인지 전 요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아 진짜로 한 끼 먹으려고 이렇게 많이 준비했을까 싶은 그런 네.
0: 야,
1: 16살들인데
0: 네,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양진

도리어 따로 앉은 듯 무너뜨려 마주 세고 양계탕 갈잎 띄어

0: 무, 배추 뭐 이런 걸 항상 심어져 있으니까 네. 학교 가다가 목 마르면 네. 무 이렇게 뽑아서 아. 그 예전에 개그맨이 하던 것처럼 입 이로 네네네. 무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거 한 입 딱 먹으면 진짜 시원하거든요.
1: 맞습니다.
0: 네, 그런 생각도 오늘 또 나네요. 네.
1: 저는 갑자기 배가 생각이 나서.

0: 이제 하인을 시켜서 뭐 적당히 음식을 줘. 그래서 좀 말도 안 되는 음식을 예. 주면서 어떤 긴장감이 형성되는 이제 그런 대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이 춘향가 중에서 운봉영장이 어사또 대접하는 대목부터 권주가 대목까지 들어볼 텐데 권주가가 사실은 이제 이술 한 잔 잡수시면 만수무강하시고 네네. 뭐 이런 건강하시고 네. 뭐 이런 내용인데 그렇죠. 어사또한테는 다른 내용으로 노래를 그렇죠. 합니다. 요 부분도 한번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주은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2: 여보시오 본관 영감.
1: 가 대목까지 들어볼 텐데 권주가가 사실은 이제 이술 한 잔 잡수시면 만수무강하시고 네네. 뭐 이런 건강하시고 네. 뭐 이런 내용인데 그렇죠. 어사또한테는 다른 내용으로 노래를 그렇죠. 합니다. 요 부분도 한번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주은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2: 여보시오 본관 영감. 처분을 보아하니 의복은 남루허나 양반이 분명한디 시속의 상한들이 양반을 모르오니 관장된 우리네가

0: 천만 년이나 그 모양 극골이라고 권주가가 끝을 맺습니다. 이주은의 노래로 춘향가중 운봉영장이 어사또 대접하는 대목부터 권주가 대목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이주은 선생의 소리를 사실 자주 소개해드린 기억은 없는데 지금 들어보시고 와 소리 진짜 좋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1: 네, 그럴 것 같습니다.
0: 예. 선생님과는 인연이 있으신 분인가요?
1: 그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판소리를 예. 전공했는데 그 저보다 2년 후배셨어요.
0: 예.
1: 근데 이제 그때 같이 학교에 생활을 했던 그 판소리 동료들이 저하고 동기인 예. 최수정 선생님이셨고 저보다 하나 아래에 유미리 명창이 계셨고 또 그 아래로 이주 명창님이 계셨죠.
0: 약간 황금 세대 같은.
1: 그 황금 세대의 예. 거무튀튀한 그 어린 친구가 저였습니다.
0: 목이 대단히 좋고 권주가 나올 때는 사실 내용은 좀 웃긴 내용.
1: 네, 저보다 하나 아래에 유미리 명창이 계셨고 또 그 아래로 이주 명창님이 계셨죠.
0: 약간 황금 세대 같은.
1: 그 황금 세대의 예. 거무튀튀한 그 어린 친구가 저였습니다.
0: 목이 대단히 좋고 권주가 나올 때는 사실 내용은 좀 웃긴 내용인데 재미난 내용인데 소리는 전혀 이거 재미나다고 표현해서는 큰일 날 것 같은
1: 그렇죠.
0: 소리입니다.
1: 네,

0: 그 말들 자체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만 그 어떤 조라고 해야 될까요? 이
1: 네.
0: 어조나
1: 그렇죠.
0: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약간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1: 네.
0: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는 이준 선생님의 소리가
1: 네.
0: 뭔가 이 판소리 세계를 문을 이렇게 활짝 열고 들어갈 수 있는
1: 네.
0: 좋은 교보제가 되지 않을까?
1: 그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인터넷 2.0, 뭐
0: 예.
1: 4.0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0: 그렇죠. 버전이.
1: 하면 그러니까 이준 선생님 같은 그런 분들 스타일 세대 이런 분들의 소리를 뭐 판소리 한5.0 정도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뭔가 조금 더그 어떤 학술적인 면에서 다뤄지는 전문적인 용어라든가 개념 정리 이런 게 있겠지만 뭔가 좀 새로운 어떤 스타일로 경향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연구를 해봄직하지 않나. 이준 선생님만이 아니라 네, 그런 세대 스타일의 소리들을 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0: 오히려 판소리니까 가능한 그런 어떤 시도이자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1: 그렇죠.
0: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 우리 전통이 다 마찬가지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역시 전통은 고여 있지 않다. 흐르고 있고 그전 세계의 다양한 경험들을 개인이 다할 수는 없지만 A라는 사람이 한 경험, B라는 사람이 한 경험들이 노래로

0: 이야기까지 해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코너에서는 마지막 곡으로 준비를 해오신 건데 박봉술 명창의 소리로 네. 흥보가 중 밥타령 준비하셨는데 밥타령은 사실 예상을 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밥 이야기니까. 네, 네. 박봉술 명창의 소리를 준비를 하실 거라고는 사실 이제 음악감독 역할부터 네, 네. 뭐 아징, 판소리 네, 공부, 그러니까 타악을 시작해서 음악감독 역할까지 하시면서 다양한 관객들에게 이 음악의 어떤 감동을 네. 전해드리는 일을 하시다 네, 보니까 네. 박봉술 명창의 소리같이 상당히 유니크한
1: 네. 네.
0: 저희는 노래가 좋다 해서는 늘 명창입니다라고 네, 소개를 해드립니다만 네, 네. 사실 처음 듣는 분들은 조금 부담이 갈 네. 수밖에 없는
1: 네.
0: 네, 그런 성음을 가지신 네, 분이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도 제가 말을 이렇게 돌려서 하시다는 네. 이유는 네. 장재현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박봉술 명창을 소개하실까 이게 좀 궁금해서 네, 여쭤보고 싶어요.
1: 그 소개를 한다고 하면
0: 네.
1: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있는 건 확실해요.

하나도 모종해 먹어서는 이놈들 밥으로 목을 비리라. 네, 이놈들 밥 먹어라. 에이, 굴유리 꽉 깨끗다. 흥보 자식들이 달라들어서 밥을 와삭와삭 뇌 한 밥씩이듯 퍼먹고 있을 적에 흥보 마누라, 여보 영감, 어서 영감도 밥 자시시오. 아니, 나는 저렇게 자식들 매로 조백이 없이 밥을 먹을 게 아니라 나는 밥 속에 가서 들어 넣어서 좀 먹을랑마. 아이고, 나도 그러면 영감 따라 들어가서 밥 속에 좀 들어 넣어서 먹어볼라요. 어디 비늘이 요망시럽게. 흥보가 밥을 먹는 뒤 밥을 뭉쳐서 초라히 줄방울 던지듯 공중에다가 딱 던져놓고 내려오는 놈을

0: 그죠. 예.
1: 숨이 거꾸로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웃었습니다.
0: 이 밥 먹다가 쓰러지는 소리. 아, 이것도 네. 아마 기억들을 많이 하실 것 같고, 그 마임 하시는 분들 중에 네. 이렇게 위로 휙 던졌다가 받는 그 그렇죠, 마임을 그렇죠. 할 때 네. 사실 뭐 아무것도 없는데도 네, 네. 사람들 눈이 이렇게 천장을 같이 올라갔다가 또 네, 떨어지잖아요. 맞습니다. 그 모습이 그대로 그려지는 네.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요즘식으로 하면 조선시대 네. 먹방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우리 시작하면서도 그랬는데 왜 예전 분들은 이렇게 표현을 잘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의 이제 환경에 네. 텔레비전 비전이라든가 네. 이런 잡지라든가 이런 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또 말로써 노래로써 그걸 설명을 하려다 보니 그런 표현이 더 발달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 대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판소리에서는 좀 쓰기 어려운 거.

임당수 죽었는디 여기가 어디라고 살아오다니 웬 말이냐, 이것이 꿈이냐, 이것이 생신이냐.

서용석류 대금 산조 중에서 자진몰이 대목을 이하람의 대금 황유랑의 장구장단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결고우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국악방송 황유랑의 노래가 좋다 월요일 생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음악, 오늘은 단가 철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철인은 어질고 사리에 밝은 사람을 뜻하고요. 우리나라 역대 인물들을 열거하며 칭송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철인가는 1960년대에 박헌봉 선생이 작사를 했다고 전해지고요. 박초월 명창가 철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철인은 어질고 사리에 밝은 사람을 뜻하고요. 우리나라 역대 인물들을 열거하며 칭송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철인가는 1960년대에 박헌봉 선생이 작사를 했다고 전해지고요. 박초월 명창에 곡을 붙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박초월 명창에게 이 단가를 배웠다는 성우향 명창의 소리로 철인가 감상해 볼 텐데요. 첫 부분은 예의동방 우리 역대 대성철인 누구시며 무훈명장 몇 분인가, 단군 기자 끼친 법도 반만년 전통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의 제목을 예의동방이라 말하기도 하고요. 인물들을 시대별로 노래하는데요. 오늘 들을 음원에서는 신라의 원효대사 김유신, 설총, 우륵, 솔거, 최치원, 고려의 강감찬 정몽주, 조선의 세종대왕 이이, 이순신, 정약용의 업적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들의 장한 업적을 계승하고 본받아 일월같이 빛을 내서 세계 만방 알리자고 얘기하는데요. 대부분의 단가가 중국의 인물들을 노래하는 데 비해서 이 철인가는 우리나라 인물을 노래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 단가를 많이 부르지 않는데요. 이 문화적 자부심

요 진법 비난공격 만세에 협조하고 시작가 중의 더 산론.

신명화의 노래로 범벅 타령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월요일 생방송 끝곡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영남농악 준비했는데요. 김덕수의 장구, 이광수의 북, 최종실의 징, 김용배의 꽹과리 연주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를 완성합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은 귀성객은 물론 진도 지역 주민들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는데요. 옛 장터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흥과 정을 나누며 함께 웃었던 것처럼 이번 추석엔 가족과 함께 대동장터에서 우리 전통의 흥과 정 느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400년 전 한 폭의 그림 속에 등장했던 네 남자가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의 무대에서 다시 만난다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추석을 맞아 광주의 역사와 풍류를 담은 창작음악극이 부산을 찾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 오후 3시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에서 열리는 국립부산국악원 추석 초청공연 광주특별시립장극단의 희경루 방회도입니다. 제목에 등장하는 희경루는 광주의 대표적인 역사공간인데요. 이 작품은 400년 전 그림 속에 담긴 네 남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는데요. 20년의 세월이 흐른 뒤 다시 마주한 네 사람 사이에서 사랑과 우정, 갈등과 이별이 펼쳐집니다. 마치 그림 밖으로 인물들이 걸어 나온 것처럼 한 폭의 그림에 담긴 이야기가 음악과 춤, 연희가 어우러진 무대 위에서 생생하게 살아나는 건데요. 특히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판소리를 중심으로 민속기악과 전통무용, 연희, 창작음악이 함께 어우러집니다. 9월 25일 금요일 오후 3시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에서 펼쳐지는 희경루 방해도와 함께 깊어가는 추석의 정취를 만끽해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풍성한 한가위를 응원하는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이미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지혜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개인과 가족과 사회가 모두 함께 모색해야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치매, 어디까지 알고 있니? 라고 정해봤습니다. 제가 앞서 이 치매를 막아주는 마스크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야기를 드렸지만요. 실제로 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거나 스스로 실천하고 계신 예방법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고요. 또 마스크 썼다고 절대 감기 안 걸리는 게 아닌 것처럼 치매도 예방에 노력을 기울여도 누구든 걸릴 수 있는 거기도 하니까요. 실제로 치매 어르신을 모셔본 경험이 있거나 혹은 본인이 치매 진단받고 치료와 유지에 힘쓰시는 분 계시다면 진솔한 경험담을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눌러서 여러분의 이야기 남겨주시면 됩니다. 김영기님께서요. 아시아게임에 출전한 선수분들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하게 경기 잘 치르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0: 거미줄치는 아주 아주 찢어지는 형편이었으나 50년 부부 금슬만큼은 꿀을 바르고 참기름을 친 것처럼 앉은뱅이 할머니 평산댁과 고물을 주워다 파는 할아버지 황영감이 살고 있었는디 살림이야 산입에 거미줄치는 아주 아주 찢어지는 형편이었으나 50년 부부 금슬만큼은 꿀을 바르고 참기름을 친 것처럼 달달하고 고소하여 이 가난한 부부 정분이 방방곡곡 면면촌촌까지 진동할 정도였던 것이었다. 고물 줍던 황영감 배고픈 몸으로 밤늦게 들어와 라면을 끓이는디 아이고 배고픈 할미 먼저 드시고 아이고 고생한 영감 먼저 할미 먼저 아 영감 먼저 할미 영감 할미 영감 라면 빨이 다 부풀어 터지고 서로 옆에 바싹 달라붙어 다리를 주무르며 우리 각섬이 제일 가는 마누라 다리 좀 주물러 아이고 고생한 영감 다리 주물 할미 주물 영감 주물 아 주물 주물 서로 애연히 다리를 주물러주다 새벽 딱이 울어들 저게 가끔씩 옆집 사는 늙은 과부 나주댁이 놀러와서 이 부부의 금슬을 놀리며 제 신세를 한탄하였겄다.
1: 나주댁.
0: 아이고 고수댁.
1: 평산댁 남편 황영감 말이요?
0: 응.
1: 아직도 금슬

0: 번뜩 제정신이 돌아오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황영감만 죽을 맛이었지. 에이.
1: 정지혜의 소리, 아니오의 북장단으로 창작 판소리 내 사랑 내 곁에 중 일부 듣고 왔습니다. 판소리 가사를 듣고 있는데요. 정지혜의 소리, 아니오의 북장단으로 창작 판소리 내 사랑 내 곁에 중 일부 듣고 왔습니다. 판소리 가사를 듣고 있는데요. 참 이 증상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자, 맛있는 라디오 월요일은 떠먹여드리는 퀴즈 함께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문제와 보기 안에 힌트 한가득 담아서 정답을 거의 떠먹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은 손가락만 까딱해서 정답 보낼 준비하고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퀴즈 참여해주시는 분과 사연으로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리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0989님께서요. 냉장고 문 열고

0: 퀴즈에 담아 누구라도 풀기 쉽게 내드립니다. 떠먹여 드리는 퀴즈. 오늘은 채소 이름을 맞춰주세요. 이 식물은 알뿌리부터 줄기와 잎까지 모두 먹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땅속에서 자라는 알뿌리 부분이 핵심이라 땅에서 자라는 알이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모양은 감자와 비슷하지만 쫄깃하고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이고요. 이것을 넣고 끓인 국이 대표적인 한가위 절식이기도 한데요. 자, 이것의 이름 다음 중 무엇일까요? 오늘도 떠먹여드리는 보기 나갑니다. 1번 계란, 2번 이란, 3번 거란, 4번 토란, 5번 라미란, 6번
1: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요. 어맹란.
0: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정답 보내주실 동안

두 번째 달의 연주 오단해의 노래로 토끼 잡아드려라. 네, 초성 힌트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월요일 코너 떠먹퀴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은 채소 이름 맞춰주시는 문제가 나갔는데요. 줄기와 잎까지 모두 먹을 수 있지만 땅에서 캐는 알뿌리가 핵심이라 흙에서 나는 알을 뜻하는 이름이죠. 1번 계란, 2번 이란, 3번 거란, 4번 토란, 5번 라미란, 6번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요. 어맹란. 네, 이렇게 보기를 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고 계시네요. 3318님 새싹사연으로 가장

입니다 해주셨고요. 4682님께서 미끄덩미끄덩 아유 그쵸 해주셨네요. 간난이님께서 아, 저는 이건 잘안 해먹는데 먹으면 좋다고 하니까 잘 챙겨 먹어야겠어요. 보기가 진짜 웃겨요 해주셨네요. 아, 제가 오늘 어맹란 선생님이 성대모사는 처음 해본 건데 아유 잘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바람바람님께서는요, 육개장에 이것에 팍팍 넣어서 먹었는데, 아, 이것도 맛있죠. 네. 자, 2738님께서는요, 이거 우리 큰딸이 좋아해서 제철 되면 한두 번씩은 꼭해 먹었는데, 시집 가고 나니 요즘은 시장 가도 지나쳐 버리네요. 해주셨어요. 아유, 그렇죠. 먹을 사람이 집에 있어야 음식을 또 하게 되는데요. 자, 6242님께서는요, 예전에 이것 국 먹고 입안이 아리고 얼얼한 적이 있어요. 감자같이 생겼 해주셨는데, 그리고 여기 8989님께서도 어려서 할머니가 이거 도끼 빠지라고 물에 담가 놓은 걸 호기심에 한 조각 집어먹고 목이 간질거려서 고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주관하는 치매 극복의 날 기념 행사가 열릴 예정인데요. 치매 환자 쉼터에서 어르신들이 직접 만드신 작품들도 전시되고요. 다양한 공연과 체험 행사가 함께 마련된다고 합니다. 모든 질병이 그렇지만 치매 역시 조기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태백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 보건소마다 치매 안심센터가 운영되며 지역 주민들을 위한 치매 무료 검사가 지원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곳 태백은 낮에도 완연한 가을이었지만 서쪽 지역에는 아직 늦더위가 남아있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며 평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겠는데요.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10도 오르며 평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겠는데요.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18도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서울 29도, 대전과 대구 28도, 전주와 광주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신

있어요. 해주셨네요. 그래요. 이 요양원에 또 많이 가시기도 하죠. 4682님께서요. 처음부터 듣고 있는데요. 치매 마스크 개발하시면 연락 주시면 투자할게요. 해주셨어요. 이 문자 보시고 저희 PD님께서 일단 투자를 하시면 개발을 해보시겠다고. 아, 근데 진짜 이런 마스크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1716님께서요. 시장에 왔는데, 아따, 사람들 많이 나오셨어요.

풍경 너무 정겨울 것 같네요. 자, 맛있는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이죠. 2부에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그리고 치매 어디까지 알고 있니를 주제로도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1부 끝곡은 김인설님께서 청해 주신 곡입니다. 정태춘의 노래로 고향집 가세 함께 듣고요. 저는 2부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십시오.

내나고 입에서 단내나니 이 안이 서러운가. 육지세상 나는 신세 팍팍하다 자네 신세 악하고 불쌍한 자네 신세 저 영유

더 메아리의 연주와 노래로 시계토끼를 찾아라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월요일엔 월드뉴스가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치매 어디까지 알고 있니를 주제로도 여러분의 이야기 계속 나눠 연주와 노래로 시계토끼를 찾아라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월요일엔 월드뉴스가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치매 어디까지 알고 있니를 주제로도 여러분의 이야기 계속 나눠주세요. 샵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덩덕궁 앱 사연 쓰기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인솔

제출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다시 한번 네,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음악 듣고 와서 세상 맛보기 해볼까요? 누모리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꿈속에.

김재우의 노래로 백산별곡 듣고 왔습니다. 꽃분해님께서요. 호호호 보미님 최고 연기 잘하십니다. 해주셨어요. 아 이러면 또 힘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드대강님께서요. 치매 예방에 특효약 만나와 같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문자 보내시는 분들 치매와는 멀어집니다. 모든 질병에 예방약 같은 만나의 시간은 아름다움과 행복의 시간입니다. 해주셨네요. 그래요.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사시는 거 스트레스

하니까 이제 월급을 주는 단체가 생길 거다 해가지고 그 당시 김현옥 시장 그분을 박건봉 선생님하고 박기 선생님 다 노력하셔가지고 그때 대금부는 김광희 선생님도 참여하셨고 남산으로 모시고 와서 국악 합주 학생하는 걸 보고 이거를 좀 시립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의견이 모아져서 시립관인학단이 생긴 걸로 알아요. 대풍요 그거를 전부 악보화한 거 그다음에 관현악의 초창기에 초석을 다져놓으신 거 그 한성준 선생 밑에서 조교를 하셔가지고 한영우 선생님이나 강선영 선생님들이 가끔 오셔서 이렇게 문답도 하시고 하여튼 전국에서 이렇게 오셔서 많이 자문을 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다 국악의 업적으로 볼 수 있고 저희들한테는 매일 대학 나와라 대학 나와라.

소프라노 임선애가 부른 기로균 씨, 기로균 작곡 이별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박영만 씨, 송재철 작곡 사계의 노래에서 가을, 바리톤 박흥우가 부르고

바리톤 박흥우가 부른 사계의 노래에서 가을, 소프라노 서활란이 부른 지리산 둘레길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추석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이미 곁에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멀리 있어 만나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매일 보고 지내면서도 왠지 한 번 더 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울림이 오래 남는 징처럼 오래 남는 마음과 그리움으로 함께 풍성한 한가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남창가곡 평조 삼수대역 도화 2화입니다. 이동규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FM과학당 송현민입니다. 오늘은 한 소리꾼이 오랫동안 닦아온 판소리 춘향가의 깊은 대목들을 만나보는 시간 준비해봤는데요. 지난 8월 23일 국립과학원 풍류사랑방에서 열린 서정민의 17번째 판소리 독창의 춘향가 공연 실황입니다. 오늘 FM과학당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내일 FM과학당으로도 또 이어질 예정입니다. 소리꾼 서정민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에서 예술사와 전문예술사 과정을 마쳤고요. 한양대학교에서 음악학 박사학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임방울 국악제 판소리 명창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현재 동초제 판소리 강산회 대표이자 고 이일주 명창과 안숙선 명창을 사사한 바 있습니다. 소리꾼으로서의 활약 외에도 판소리를 꾸준히 기록하고 연구하는 작업도 이어오고 있는데요. 김현수 바디 적벽가를 다룬 박사학위 논문을 비롯하여 판소리와 여러 단가에 관한 여러 편의 연구물과 논문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동초체 판소리 다섯 바탕 악보집과 오선악보로 보는 단가 남도민요 등의 저서도 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고수 이준영이 함께하여 판소리와 여러 단가에 관한 여러 편의 연구물과 논문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동초체 판소리 다섯 바탕 악보집과 오선악보로 보는 단가 남도민요 등의 저서도 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고수 이준영이 함께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번 공연을 보면서 프로그램북에 이러한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리는 저의 40년 인생입니다. 라고요. 이 말처럼 서정민에게 판소리는 한두 번의 공연으로 만나는 음악이 아니라 오랜 시간 공부하고 또 무대에 올리고 다시 자신의 소리로 부지런히 다듬어온 음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무대가 17번째 독창회인데요. 그 연역을 봐도 정말 풍성합니다. 1999년에 첫 번째 발표회를 시작으로 2006년에 수궁과 완창 발표회를, 또 2024년에는 국립극장 완창 판소리에서 춘향가를 불렀고요. 2016년에는 판소리 다섯 바탕에서

0: 가난한 백성이라. 위에서 성령이 부시사 창생의 질고사를 낱낱이 살펴오랍신 어명이시니 조심하여 다녀오너라. 이렇듯 강처럼 분말하시고 화자행장을 차리는구나. 내 이파림을 차리는니 앞살 터진 엄망은 원래줄 당줄에다 밥조각으로 관자다로 푸른섭 적극 눌러 두통나게 출라내고 절대 부러지는 파림 허리줄 종종매여 누가 끈을 달아 쓰고 자락 없는 혼배도 열두 토막 이은 띠를 흥당물로 고이 메고 칠목집신 간바로고 다 떨어진 엉부채를 풀방울 우선 주달아들 초병을 끌면서 나무를 지내 숨고개를 넘어 통쇠암을 지냈구나.
1: 당도

하냐

서 잘 그러더라. 아 다음에 내일은 간다. 어디서 잘 그러더라.

내 다리로 며칠을 걸어 가자는 말이냐.

국악원 풍류사랑방에 오른 서정민의 17번째 판소리 독창의 춘향각 공연 그 첫 번째 무대였습니다. 소리의 서정민, 고수 이준영이 함께했습니다. 방금 전 들어보신 춘향의 편지에서는 춘향의 마음을 집중적으로 담았다고 할 수 있다면은 이번에는 몽룡과 춘향모의 만남 대목인데요. 이제 등장인물이 바뀌면서 이야기의 움직임도 달라집니다. 프로그램북에는 초경이경, 춘향이가 나오는데 내일 본관사또 생신잔치 등의 대목이 이 부분에 이어지는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판소리는 한 명의 소리꾼이 안일이와 또 노래를 오가며 여러 등장인물의 말을 표현하는 예술인데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는 서정민이 여러 인물에 따라서 목소리와 말의 속도 그리고 소리의 표정을 어떤

전이여 차여 차허여라.

누가 나

잘 몰라. 자네가 나를 모른다고 하니 어쩔 수

잊지 않아.

20만 원. 나는 밤이나 낮이나 기다리고 바래던 우리 사우 예전 얼굴 예전 태도가 그대로 있는지 어디 좀 보세요. 당당히 들어가 촛불을 가져오니 춘향어머 받아들고 안질 알려 뱁새 눈 본으로 내 눈을 씻고 저리 씻더니만은 어사또를 자세히 살펴보니 거린 중에도 대박 거린이지요. 코만 훌쩍훌쩍하고 앉아 춘향어무 간담이 내 눈을 씻고 저리 씻더니만은 어사또를 자세히 살펴보니 거린 중에도 대박 거린이지요. 코만 훌쩍훌쩍하고 앉아 춘향어무 간담이 서울을 놓여 어사또를 정신없이

누구나 단실 방.

0: 기에 동백이나 얻어 쓰려고 불어를 절리 내려오다 수원을 들리자니 환상인이 있다기로 방을 좀 메었더니 상은 과연 동상이야 내가 이렇게 망한 것은 내 팔자 소관이요 내가 이렇게 안 되었으면 범죄 반란 그 운 때문을 하고 날들어 벌써 죽었으리라 그러나 이렇게 얻어먹다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내가 83살만 먹고 보면 두개 공명을 내 후에 덜로 먹으리라니 그때까지만 기다려주게 춘향 뭐 어이없어 어사또르기만 하고 보더니만은 사람이 저지경이 되고 보면 뱃속 치레부터 매할 일이여 자네 부귀공명 허기 기다리다가 내 딸 춘향 옥중에서 환갑 진갑까지 다 지나가버리게 내 딸 하나 죽어버리면 자네 잘된 건 내게 아무 소용없어
1: 그러지 맞지
0: 춘향무가 속에서 울한 사람이 저지경이 되고 보면 뱃속 치레부터 매할 일이여 자네 부귀공명 허기 기다리다가 내 딸 춘향 옥중에서 환갑 진갑까지 다 지나가버리게 내 딸 하나 죽어버리면 자네 잘된 건 내게 아무 소용없어
1: 그러지 맞지
0: 춘향무가 속에서 우라나는 대로 하면 당장 가라고 야단이 나갔으나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살살 말로 따서 쫓을 작정이었다
1: 얼씨구

무슨 허물이 있을까?

초경이경, 춘향이가 나오는 대목, 그리고 내일 본관사또 생신잔치 등의 여러 대목들이 녹아들어가 있는 몽룡과 춘향모의 만남 들어봤습니다. 지난 8월 23일 국립과학원 풍류사랑방에 오른 서정민의 17번째 판소리 독창의 춘향가 공연 중 일부였습니다. 소리의 서정민, 고수의 이준형이 함께했습니다. 이번에 만나본 춘향가는 동초 김현수 바디로 서정민 소리꾼이 고 이일주 명창에게 사산 소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선보여온 여러 춘향가가 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17번째 독창회를 통해서 선보이면서 자신의 더욱더 깊어진 성음, 그리고 말을 풀어내는 다양한 연출적인 방법론, 이런 게 노명창에게 사산 소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선보여온 여러 춘향가가 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17번째 독창회를 통해서 선보이면서 자신의 더욱더 깊어진 성음, 그리고 말을 풀어내는 다양한 연출적인 방법론, 이런 게 농익으면서 서정민의 춘향가는 예전에 들어도 또 지금 들어도 앞으로 들어도 계속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앞서 소개해드렸던 바와 같이 2021년부터 작년까지죠. 이별, 실연, 재회, 사랑 그리고 이별이라는 여러 테마를 가지고 춘향가의 눈대목들을 재구성해서 선보이면서 이 춘향가에 대한 더욱더 깊이 있는 시선과 또 재구성의 매력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무대에서도 역시 이렇게 걸어왔던 자신만의 쌓은 노하우가 더욱더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자신의 소리를 다시 돌아보게 되지만 그럼에도 소리가 나, 서정민, 내 자신에게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말한다 라고 서정민이 프로그램북에 적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리꾼의 운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꾸준히 노력하는 자신이 있고 또 소리라는

방줄기가 그것이리라. 복효근 시인의 시 음악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세상에 저 수많은 능선과 방줄기 모두가 신의 악보라고 말하는 시였죠. 세상은 그렇게 음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는 시간,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산조가야금과 김웅식의 북이 함께한 거친 붓끝 듣고 왔습니다. 네, 내친소 시간 오늘은 김구용 시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세계와 인간의 내면을 독특한 시풍으로 그려낸 시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시인의 시한 대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는 판단 이전에 앉는다. 이리하여 돌은 노래한다. 생기기 이전에서 시작하는 잎사귀는

정수년회 여러분의 연주로 공 듣고 왔습니다.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에선 다양한 코너들을 마련하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시와 시인을 소개하는 내 친소, 책과 관련된 자리를 소개하는 그곳의 가면, 사람과 세상을 읽어보는 시간, 이 밤의 단상이 있고요. 낱말을 통해 일상을 마주하는 낱말의 풍경과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이야기의 밤, 온도에선 다양한 코너들을 마련하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시와 시인을 소개하는 내 친소, 책과 관련된 자리를 소개하는 그곳의 가면, 사람과 세상을 읽어보는 시간, 이 밤의 단상이 있고요. 낱말을 통해 일상을 마주하는 낱말의 풍경과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이야기의 밤, 시인이 낭독하는 작가와 작품 이야기, 책 읽어주는 밤도 전해드립니다. 또 고전 시와 글이 있는 옛 글의 온기와

책과 문화를 주제로 한 여러 자리를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음악극 섬 1933-2019를 소개합니다. 2019년에 초연한 작품이면서 장우성 작가, 이선영 작곡가, 박소영 연출이 결성한 목소리 프로젝트의 두 번째 공연입니다. 목소리 프로젝트는 역사 속 인물들의 삶을 통해 동시대에 기억해야 할 1933-2019를 소개합니다. 2019년에 초연한 작품이면서 장우성 작가, 이선영 작곡가, 박소영 연출이 결성한 목소리 프로젝트의 두 번째 공연입니다. 목소리 프로젝트는 역사 속 인물들의 삶을 통해 동시대에 기억해야 할 목소리를 조명하기 위해 2017년에 만들어졌어요. 음악극 섬의 내용엔 시대를 잇는 하나의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1930년대, 1960년대, 2019년대 인물들의 이야기인데요. 저마다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교차하는 독창적인 서사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용기를 전하고 있죠. 원작은 실화를 담은 다큐멘터리와 다큐를 소재로 쓴 소설, 발달장애 어머니가 쓴 책으로 주요 인물은 4명입니다. 1933년 한센병으로 소록도 갱생원에 가서 사랑을 키워가는 백수선, 1966년 소록도에 입도해 환자들을 돌본 오스트리아 간호사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다 보니까 이 계절별로 옷과 이불, 가전제품 같은 거 정리를 해야 되죠. 아, 이거 언제 해야 되나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많은 걸까요? 요런 공식이 돌던데 동의하십니까? 식목일에 내복을 벗는다, 어린이날에 선풍기를 꺼낸다, 개천절에 내복을 꺼낸다, 수능날에 전기장판을

2026년 9월 21일 월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문 열었습니다. 이문세 씨의 가을이 오면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어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공식 그 일정표를 보면 추석에는

0: 뭘 하셔야 되나 싶기도 하고 에라 모르겠다 나는. 자, 자스민님, 올 추석은 홀로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코로나 걸려서 고생 중입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스민님 또 유행에 민감하시구나. 아이고, 이렇게 또참 트렌드에 그냥 못 지나치시는구나. 어떡해요. 그래도 예전에 우리 코로나 처음 접할 때보다는 이 공포감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게 큰것 같아요. 그쵸? 굉장히 비교적 그때에 비하면 수월하게 넘어가고 있죠. 잘 버텨내시면 금방 지나갈 겁니다. 자, 노래를 한곡 듣고 준수 씨 만나도록 하죠. 일산 멋쟁이님께서 청해 주셨네요. 장기하와 얼굴들의 달이 차오른다. 가자.
1: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맨 처음 뜨기 시작할 때부터 준비했던 여행길을

식욕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0: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로, 말씀하실 때는 제잘제잘 발랄함으로 우리를 사로잡는 분, 소리꾼 김준수 씨,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0: 한 달이 지났습니다.
1: 네, 한 달이 진짜 빠르네요.
0: 진짜 빠르죠.
1: 네, 그리고 진짜 이제 가을이 온 것 같아서.
0: 그렇죠.
1: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0: 한 달이 지났습니다.
1: 네, 한 달이 진짜 빠르네요.
0: 진짜 빠르죠.
1: 네, 그리고 진짜 이제 가을이 온 것 같아서.
0: 그렇죠. 한 두세 번 만나면 계절이 바뀌어요.
1: 여름에 이제 여기 왔으니까요. 네. 이제 가을이 넘어가는 문턱도 아니고 이미 가을이 온 것 같아요.
0: 가을 문턱을 넘어선 듯 느낌이죠.
1: 네.
0: 머리가 아주 가을 남자답게 아주 그냥 청순하십니다.
1: 사실 조금 지금 좀 약간 제 수술이 현타가 왔어요. 여기 지금 모니터 해보니까요. 예. 제 얼굴이 지금 제 머리가 약간 삽살개 같아요. 너무 정리 좀 하고 올 거 너무 내추럴하나 지금. 너무 자연스럽게 안나 싶어가지고.
0: 아니 지금 다 만화 영화에서. 네. 만화 영화래. 만화에서
1: 선배님도 말문이 막히시네요.
0: 순정 만화에서
1: 수습 불가
0: 막 튀어나온 사람 같다고 막 그러신 만화 영화랜다. 만화 좋아하세요?
1: 만화요? 네. 어렸을 땐 진짜 좋아했죠.
0: 뭐가 기억나요?
1: 저는 어렸을 때 그랑주, 디지몬, 포켓몬스터 뭐 이런 거 진짜 되게 다간.
0: 다간? 네. 어딜 간?
1: 아니, 다

0: 또 이응밤에 초대해 주신다면
1: 네.
0: 그때 들고 와도 될까요?
1: 아, 그러셔도 되는데 저는 그 전에 살게요, 어찌됐건. 그럼 제가 그때 사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일이 너무 많으신데 그 와중에, 그 바쁜 와중에도 또 이은밤 찾아주신 월간 그 남자 김준수 씨와 함께합니다. 자, 참여 안내 먼저 해주시겠어요?
0: 네, 오늘도 라이브 두 곡 들려드립니다. 두 번째 라이브는 실시간으로 사연 주신 분들 중에 한 분을 위해서 들려드립니다. 지금부터 하고 싶은 얘기 뭐든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0: 뭐 만나지 못하더라도 연락은 계속 했으면 좋겠고, 먼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그 친구들이 지금은 준수 씨 다 부러워하죠.
1: 아니 또 나름대로 너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기
0: 나름대로
1: 때문에
0: 나름대로 행복한데요?
1: 너무나 근데 정말로 축가를 불렀던 입장에서 네. 그 그러니까 그분들이 너무나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축가를 불렀던 사람으로서 너무 행복하고 뿌듯하더라고요.
0: 자 그러면 우리 그 밀크티님의 친구 성은님의 결혼 축하하는 의미에서 축가를 여기서 하나 불러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1: 그래서 오늘 그 곡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0: 뭐?
1: 사랑가죠.
0: 들어도 너무 좋은 사랑가.
1: 이 밤에 사랑가를 정말 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그래요. 그러면 저 자리를 네, 좀 옮겨주시고요. 우리 준수 씨의 축가를 듣는 동안 예, 많은 분들이 예, 과거 자신이 본인이 결혼했던 예, 그때가 떠오르기도 하실 테고 앞으로 미래에 나에게도 이런 일이 빨리 생기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또 담게 될 수도 있겠네요. 준수 씨가 밀크티님의 친구 성은 씨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준비해 주신 노래

0: 와, 너무 좋다 이거. 와, 아니 이거 무슨 버전이에요?
1: 아, 이거는 두 번째 달 밴드와 함께 있었던 버전의 사랑가입니다.
0: 저 반주 들으면서 진짜 두 번째 달인 것 같다라고

0: 네, 그래도 이제 옆에 예, 형부가 계셔야 할 그곳에 지금 이제 사촌 동생이신 거죠, 0516님이
1: 네.
0: 곁에 있어 주시니까 계셔 주시니까 언니한테 큰 위로가 될것 같네요, 그 자체가.
1: 네.
0: 자, 오늘 준수 씨가 준비해 주신 두 번째 노래가 과연 어떤 노래일지 한번 잘 맞기를 기대를 해 보겠고요. 다음은요.
2: 네, 9109님, 60이 넘어 풍물을 배우고 있어요. 19일에 설레고 떨렸지만 첫 공연을 멋지게 해냈어요. 축하받고 싶어요.
0: 이야.
2: 무언가를 계속 배운다는 거, 그또 배움으로 즐거움을 느낀다는 건 진짜 너무나 좋은 일인 것 같아요.
0: 그럼요.
2: 근데 60이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저도 갑자기 뭔가
0: 좀 반성하게
2: 많이
0: 되죠.
2: 그렇게 되는데요.
0: 근데 저는 사실 60이 넘어라고 하시는데 저는 뭐 얼마 안 남았거든요.
2: 원래 인생은 60부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60 청춘이죠.
0: 지금 청춘이, 전 아직 청춘 가기 전이니까, 예, 전 열심히 저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든.
2: 네.
0: 자, 2948님.
2: 2948님, 큰아들이 최근에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3년 사귀면서 저도 여러 번 함께 식사소에서 정이 든 아이였는데 헤어졌다니 제 마음이 허전합니다. 아들에게 어떤 말로 위로를 해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0: 이게 저도 저는 이제 아직 애들이 어려서 그런 경험 안 해봤는데
2: 네.
0: 아들이 사귀던 여자친구하고 이제 자주 만나고 그러면 정이 푹 들었다가
2: 네.
0: 헤어지면 본인하고도 헤어지는 거잖아요.
2: 네.
0: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아프다고 하더라고. 자기는 헤어질 생각이 1도 없는데
2: 네.
0: 아들이 헤어지면 나도 헤어져야지 뭐 어떻게
2: 네.
0: 따로 만나기도 그렇고.
2: 네.
0: 그런 경우 진짜 속상하시다고 하더라고요.
2: 근데 저도 이제 사실 아들 문제 제가 자식이 없다 보니까
0: 그쵸.
2: 이 마음에 적극적으로 뭔가 그 어떤 마음일지

0: 그래요.
1: 또 그렇게 마냥 슬프지만 않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0: 맞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다 다시 만나게 되어 있으니까 네. 그때를 기약하면서
1: 그러한 위로의 곡을 좀 전해드리고 싶네요.
0: 예, 그러면 김준수 씨의 두 번째 라이브 더질더질은 0516님께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 노래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자, 우리 하늘의 별이 된 형부도 예, 하늘 위에서 우리 0516님하고 그 사촌 언니하고 이렇게 잘 지내는 거 보면서 마음을 놓을 수 있도록 예, 웃으면서 그 일주기를 잘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준수의 더질 더질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고 또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 다 같이 함께 제 노래 들으시면서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고 또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화이팅!

0: 할시구 철시구 치우하자 좋네 아르시구나 철시구.
1: 김준수의 더질 더질. 아, 우리 0516님께 전하는 노래 선물이었습니다. 이 곡도 두 번째 달
2: 맞습니다.
1: 3번이죠?
2: 네, 제일 마지막 트랙에 있는 곡입니다.
1: 그렇군요. 곧 공연 때 들을 수 있는 그런 노래도 되는 겁니까?
2: 아, 네, 맞습니다. 네. 이제 11월 17일 날,
1: 예.
2: 11월 7일 날 춘향가 이제 10주년이 됐어요. 이 앨범을 발매한 지.
1: 오, 예.
2: 그래서 10주년 콘서트를 하게 됐습니다.
1: 네, 그래요. 자, 근데요.
2: 네.
1: 아, 일단 선플라워님께서 흥겹고 경쾌한 더질더질 정말 좋아해요. 소리다님, 준수님 노래 듣고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셨는데 네. 큰 위로가 되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너무 좋은 노래 감사한데 아우, 저는 시작부터 이 얘기를 오늘 전해야 되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마음 한켠이 무거웠거든요. 우리 준수씨와의 월간 그 남자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2: 만나자마자 이별이라니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밖에 만나지 않지만
1: 예, 예.
2: 아, 그래도 이렇게 이음밤에 나와서 월간 그 남자를 하게 되었을 때
1: 네.
2: 선배님과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좀 이제 그 라디오 나와가지고 인연이 있었다가
1: 네.
2: 이게 또 좋은 인연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1: 예.
2: 아, 제가 세 번밖에 하지 못하고 가는 거에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고.
1: 세 번밖에 못했어요?
2: 이음밤은 그랬죠.
1: 어, 진짜?
2: 아, 여기 월간 그 남자는.
1: 그러니까 네. 나는 한 여섯 번 한 잔.
2: 이렇게 이음밤에 나와서 월간 그 남자를 하게 되었을 때
1: 네.
2: 선배님과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좀 이제 그 라디오 나와가지고 인연이 있었다가
1: 네.
2: 이게 또 좋은 인연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1: 네.
2: 아, 제가 세 번밖에 하지 못하고 가는 거에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고.
1: 세 번밖에 못했어요?
2: 이음밤은 그랬죠.
1: 어, 진짜 한...
2: 아, 여기 월간 그 남자는.
1: 그러니까 네. 나는 한 여섯 번 한 잔 알았어.
2: 그 전에 이제 배서
1: 아,
2: 그런
1: 예,
2: 거 봐요.
1: 예. 그래서 아, 그렇구나.
2: 그래서 함께하는 동안 저도 너무 즐거웠고 또 선배님의 따뜻한 목소리와 그런 항상 그 따뜻함이

0: 아, 네, 이은밤 청취자 여러분들, 제가 월간 그 남자 이렇게 세 번의 만남으로 아쉽게 이별을 하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 아쉽기도 하고, 또 그래도 왔을 때 세준 선배님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또 사연을 읽으면서 그때그때 맞는 그 곡들을 골라보는 재미도 있었거든요.
1: 예.
0: 아, 그래서 되게 마음을 또 써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또 어떤 제 마음을 담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참잘 해보고 싶었다는 마음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고요. 오늘은 제가 이 월간 그 남자에서 인사드리지만 또 초대해 주신다면 인사드리겠습니다.
1: 예,
0: 감사합니다.
1: 저희는 아주 오랫동안, 예, 뭐, 김진수 씨의 그 멋진 목소리와, 예, 예쁜, 예, 외모와, 또 그 재치 넘치는 말솜씨 이런 것들.
0: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고요. 오늘은 제가 이 월간 그 남자에서 인사드리지만 또 초대해 주신다면 인사드리겠습니다.
1: 예,
0: 감사합니다.
1: 저희는 아주 오랫동안, 예, 뭐, 김진수 씨의 그 멋진 목소리와, 예, 예쁜, 예, 외모와, 또 그 재치 넘치는 말솜씨 이런 것들 금단 현상을 느끼게 될것 같아요. 그래도 가시기 전에, 예, 참여 안내는 마지막으로 해주고 가시겠습니까? 예,
0: 알겠습니다.
1: 8페이지. 예.
0: 네, 월요일 멋진 내 남자에게 라이브 선물 받고 싶은 분들 사연 미리미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인별그램에 링크 걸어놨습니다. 클릭하고 들어오십시오.

0: 증분명산.
1: 동편제 판소리의 본향 전라남도 구리에서 10월 10일과 11일 제30회 송만갑 판소리 고수대회가 열립니다. 대회는 판소리와 고법, 종목별로 각각 학생부와 신인부, 일반부, 그리고 명창부와 명고부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명창부 대상에는 대통령 상이, 명고부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됩니다. 참가 접수는 10월 8일 오후 5시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누리집을 참고하시거나 전화 061

그리고 사진도 예, 보여드리고 이분께는 선물도 두 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인증샷 샵 0302로 받겠습니다. 이미지 전송은 기본적으로 100원이 듭니다. 자, 2630님의 신청곡 박창근의 산골소년의 사랑이야기 듣습니다.

너무 귀엽네요. 아이고, 배좀 봐라. 얘기가 저절로 나오네요. 9076님, 주말에 7살 둘째 글씨 쓰기 연습을 시켰답니다. 연필로 쓰는 연습을 해야 하는데, 연필보다 필기감이 좋아서 그런 건지, 사인펜만 집어와요. 아직 글은 못 읽지만, 쓰는 건 열심히 잘 썼죠? 하셨는데, 어머, 아직 못 읽는데 쓰는 것부터 한 거예요? 그냥, 우리 둘째 입장에서는 글인 거죠, 뭐. 예, 책, 가방, 신발. 이게 필기감도 그렇지만 사인펜으로 하면 색깔이 예쁘잖아요. 알록달록하니 애들이 참 좋아하는 색깔들이죠. 그래서 애들 보면은 연필보다는 저런 사인펜으로 먼저 쓰려고 하더라고요. 예. 아주 근데 글씨가 저보다 나그 정도는 아닌가? 저도 열심히 쓰면 저보단 잘쓸수 있겠죠. 예. 아주 명필인데요. 2120님, 저는 주말에 할머니 100세 생신이셔서 생신 파티했어요. 특별한 선물 해드리고 싶어 반지 해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네요. 저보다 나, 그 정도는 아닌가? 저도 열심히 쓰면 저보단 잘쓸수 있겠죠? 예, 아주 명필인데요. 2120님, 저는 주말에 할머니 100세 생신이셔서 생신 파티했어요. 특별한 선물 해드리고 싶어 반지 해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네요. 반지 끼시고 머리 아픈 척 하시는 저희 할머니 귀여우시죠? 작년 99세 생신에도 이은밤에 사진 보내드렸는데 벌써 1년이 지났네요 하셨어요.

조덕분 씨 노래에 이어서 박준하 씨의 너를 처음 만난 그때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주말 풍경

그거 진짜 오랜만에 우승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거 잠깐 봤는데 아, 너무 기분 좋더라. 요즘은 중국보다 일본이 훨씬 잘하거든요. 그 NBA에서 뛰는 선수들도 있고. 이번에 그 선수들은 출전을 안 했더라고요. 그 선수들까지 다 나왔으면 더 재밌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무튼 우승 너무 축하드리고. 그나저나 일본

절로절로 녹수라도 절로절로 산 절로절로 수 절로절로 산수간에 나도 절로절로 우리도 절로절로 자란 몸이니 늙기도 절로절로 늙으리라. 참 순하고 좋죠. 여창가곡 계면조 계락 청산도 들으셨는데요. 강건순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요즘 우리에게 조급증 같은 게좀 있다 하는 이야기로 오늘 산책길 문을 열었습니다. 사실 일의 성격에 따라서 급하게 서둘러야 좋은 것도 가끔은 있지만 일이란 게 절차가 있고 과정을 차근차근 채워야 예정된 결과까지 가는 게 제대로 된 이치겠죠. 그렇지만 우리에겐 가끔 그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성급하게 결과만을 도출하려는 그런 조급증이 있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여창가곡 청산도를 들으면서 그야말로 절로절로 이루어져 가는 삶, 절로절로 자란 몸이 늙기

지하 초복만 불렀는데요. 내 처음으로 왕위를 이었으니 이렇게 넉자만 들으셨는데요. 이어지는 창사가 실시무강지후 이 실로 끝없는 복이로다라는 내용까지 들어야 의미가 통하겠죠. 예전에는 궁중정제의 창사를 이렇게 단몇 글자만 노래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복원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극히 창사 일부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수명명 반주음악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가야금 산조 한곡 듣겠습니다. 심상건류 가야금 산조입니다. 심상건은 19세기에 태어난 분인데요. 1889년에 태어나서 1965년까지 사셨습니다. 즉흥적 예술성이 뛰어난 분인데요. 이분의 산조는 김창조 계열의 가야금 산조와는 다른 특성을 보여서 특별한 계보를 지닌 산조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심상건은 13살 때부터 그의 부친 심창래에게 가야금을 배운 걸로 전해지는데요. 부친에게 배우기도 했지만 또 이분의 음악성이 워낙 뛰어나서 어려서부터 자신만의 독창적인 가락을 많이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연주한 가야금 산조의 여러 음원이 남아 있는데요. 여타 산조와는

0: 들여다보면 인근 사찰 화재 현장에서 날아온 불티가 산불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고 공장 화재 불씨가 산으로 옮겨붙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히 화재 현장과 산의 거리가 50m 이내로 무척 가까울 경우에는 작은 불씨 하나만으로도 산불로까지 번질 위험이 크다, 이런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는데요. 산 속에 뭐 펜션, 음식점, 각종 휴양시설들이 참 많은 우리나라인데 산불 위험이 언제든 현실로 불거질 수 있다는 걱정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늘어만 가고 있는 산불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하면 좋을지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불연구과 안수정 박사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종로소방서 소방경 이인철 구조팀장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이인철입니다.
0: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안수정 박사님께 해마다 산불 소식이 계속되고 있는데 최근 우리나라 산불 발생 추세가 예전과 비교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1: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불이 연평균으로 봤을 때 500건이 넘습니다.
0: 예.
1: 피해 면적도 14,000헥타가 넘는데요. 80, 90년대에는 1년 중에서 산불이 나는 날짜의 수

0: 63% 정도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상당 부분이 또 급경사의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네.
0: 그 산림 내에는 잎이나 가지, 낙엽 이런 것들이 이제 산불에 탈 수 있는 연료물질이 되는데요.
1: 네.
0: 축적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경사가 급한 경우에는 산불이 났을 때 끄기도 힘들고 번지는 것도 굉장히 빨리
1: 그렇겠죠.
0: 번지기 때문에
1: 네.
0: 더 위험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백두대간이 있잖아요. 동해안 쪽에 쭉 이어져 있는데요. 백두대간을 넘어서 바람이 부는 경우에 양간지풍이라고 해서 동해안에 굉장히 강풍이 부는 그런
1: 네네.
0: 경우가 생깁니다. 동해안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곤 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1: 그렇군요. 요즘 뉴스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개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안 박사님은 산불 원인 조사와 감식이라는 주제로 강의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화마가 다 휩쓸고 지나간 다음에 잿더미만 남은 현장에서 최초 발화 지점, 원인 이런 걸 찾아내는 모습, 뭐 뉴스를 통해서건

0: 속도, 주요 시설물까지 도달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예측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과학적으로 이해하면 예측이 가능할 수도 있고 그리고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재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 많은 기술의 발전이 또 인간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칠 테지만 산불 예방에 있어서도 혁혁한 공을 세우는 날이 곧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도 이제 많은 곳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인철 팀장님은 실제 산불 현장에 투입이 많이 되셨을 텐데 이거는 정말 조금만 조심했어도 막을 수 있었겠다 이런 사례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들 뭐 기억나신 대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네.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접하셨겠지만 경북 지역의 산불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 예.
2: 당시 산불도 성묘객과 가수원 임차인의 부주의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혀졌는데요. 쓰레기나 무목 등을 이 정도는 금방 태우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안 박사님 앞서 설명 중에 우리나라에선 봄철에 특히 산불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기후적 요인이 산불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뭐 이런 말씀인 건가요?
0: 네.

0: 생각해서 이제 불을 피우시는데요.
1: 네.
0: 봄철에는 이제 잘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상태로 불꽃이 번져나가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이렇게 아지랑이처럼 이렇게 불꽃이 빠르게 번져나가는 이런 현상들이 있고요. 그리고 봄철에 특히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그 바람에 따라서 불꽃이 번져나가는 방향도 바뀔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강도도 이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불을 한번 내서 제어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평생 불을 태워봤지만 산불을 한 번도 안 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꼭 불을 내세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굉장히 위험한 점은 그분들이 이게 산불이 처벌이 굉장히 강력한다는 거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무리하게 불을 끄시려고 하시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1: 아이고,
0: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밭두렁 소각이나 이런 영농부산물 소각 같은 것들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요즘에는 지자체에 연락을 하시면 영농부산물들을 파쇄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예약을 하셔가지고 처리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1: 뭐 이렇게 위험한 행위까지는 아니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그런 환경에서라든지 아니면 산이랑 가까운 주거 지역이라든지 그런 데서 부득이하게 불을 다뤄야 되는 경우도 살다 보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는 이것만큼은 반드시 좀 지켜주십사 하는 원칙 같은 게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2: 네,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최우선이기 때문에 산림 근처에서는 가급적 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농가 작업처럼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철저한 대비를 한 후에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먼저 작업장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시고, 용접이나 소각 중 발생한 작은 불티가 강풍을 타고 마른 풀밭으로 옮겨오지 않도록 가연물이 없는 안전한 실내에서 작업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1: AI 기반 산불 예측, 현재 기상 데이터, 지형 정보 이런 걸 분석해서 산불을 미리 막는데도 활용이 된다. 이게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0: 산불 분야에도 과학이 많이 이제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이제 과학적으로 산불을 예측하는 그런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고요. 크게는 산불이 나기 전에 산불이 날 위험을 미리 예보하는 산불 위험 예보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산불이 난 다음에 산불이 났을 때 산불이

0: 늦게 발견한 경우에 이 정도면 뭐 내가 끄는 게 더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에 시도를 일단 하실 것 같아요. 한번 꺼보려고. 실제로 그래도 괜찮은 경우가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소방관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산불은 규모가 아무리 작아 보여도 일반인이 직접 지나는 것은 많이 위험합니다. 현장에서는 불이 작아서 괜찮을 줄 알았다가 실제로는 그 판단 때문에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0: 예, 예.
1: 다만 예외적으로 화쇄 및 바람이 약하고 산불이 난 곳에 쉽게 진입할 수 있고 대피할 수 있는 안전한 상태의 초기 산불이라면 일반인도 초반에 진압을 할 수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주변을 살피셔서 소화기나 물을 쓸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0: 예.
1: 소화기나 물을 활용해서 화재 진압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주변에 활용할 것이 없다면
0: 네.
1: 외투로 두드리거나 흙이나 모래를 덮어서 진화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명심해야 될 것은 안전

0: 있습니다. 그래서 대피를 할 시간도 없이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이제 위험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강풍이 불고 경사가 있고 막 이럴 때는 산불 속도가 빨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초기에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걷잡을 수 없는 정도로 될 수 있다. 만약 불길이 이미 커진 상태다, 그러면 절대로 이것만은 좀 피해 주십사 하는 그런 행동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팀장님?
2: 아, 네. 불길이 이미 커진 상태라면은 절대 혼자 무리하게 진압하는 것은 안 됩니다. 간혹 불을 꼭 꺼야겠다는 의무감을 가지신 분들이 주변에 있는데요. 사실상 근데 산불은 순식간에 방향이 막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은 좀 지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예. 혹여 내 실수로 인해서 일어난 화재 이미 분명하다 이럴 때는 이거 더 번지면 안 돼. 반드시 내가 꺼야 해. 이런 생각에 또 집착하실 수 있는데 절대 금물이다. 다시 한번 각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행 중이나 거주지 인근에서 불길을 딱 마주했다. 그러면 당황해서 오히려 위험한 방향으로 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앞서 안 박사님이 한번 짚어주셨지만 연기 방향, 뭐 지형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제일 안전한 대피 원칙 그럼 어떤 게 있겠습니까?
2: 대부분은 불을 보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당황을 해서 더 위험한 곳으로 많이 가시는 경우가 그렇죠. 많습니다. 네.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산불은 바람이 부는 쪽으로 빠르게 번지기 때문에 바람을 등지고 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대피하셔야 되고요. 골짜기는 좀 피해서
1: 계곡은 피해서
2: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1: 예. 산불은 일반 도심과는 다르게 소방차만으로는 진압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산림청 헬기, 뭐 의용소방대 이런 쪽과 또 협업이 긴밀하게

0: 결국 빠른 발견과 빠른 신고입니다.
1: 네.
0: 국민 여러분께서는 산불로 의심되는 연기나 불꽃을 보셨다면 바로 119에 신고해 주시는 것이 산불 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1: 예.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그 숫자 119 항상 기억하고 있다가 산불이다 싶을 때는 주저없이 빠른 신고가 필수다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인력과 장비가 총동원돼서 산불 진화에 나서지만 불길이 주택으로까지 번지는 순간부터는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이 생명을 좌우하게 되니까요. 산불이 뭐 마을가로 번졌다 이러면 주민들이 집안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어떤 게 있을까요?
0: 산불이 발생하면 불길만큼 무서운 게 생명을 위협하는 연기입니다. 가장 먼저 연기와 날아오는 불씨가 실내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모든 문과 창문을 꽉 닫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예.
0: 그리고 커튼, 이불, 종이류 등 타기 쉬운 물건은 창가에서 치워주시고 폭발 위험이 높은 가스통이나 유류탱크 등은 가급적 산림이나 주택에서 멀리

0: 집 주변에 탈 물질들을 잘 제거하는 것이 좀 중요해요. 집 뒤편에 대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집들이 있어요. 예. 겨울에도 잎이 떨어지지 않고 마른 상태로 다 붙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화쇄의 불을 만들어내는 연료가 됩니다. 예. 그래서 충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거해 주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1: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산불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산불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또 진압 과정에서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다 느끼신 기억이 있으시다면
2: 뉴스나 방송으로 접하는 산불은 불길이 작고 약간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마주하는 위력은 상상을 더 초월합니다. 거대한 화염이 내뿜는 열기가 워낙 강해서 근처에 서 있는 것조차 힘들 때도 많고 그 거센 기세에 압도당하는 순간이 빈번합니다. 예. 특히 이제 골짜기 같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서 예측 불가능한 강풍이 불어올 때면 상황이 더욱 긴박해지고요. 순식간에 자욱한 연기가 시야를 가려서 앞이 안 보일 때도 있고 대피로가 막혀서 고립될 위험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소방관들도 항상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진압 작전에 임하고 있습니다.
1: 예. 대피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2: 네, 대피령이 내려졌다는 것은 이제 생명에 직결된 매우 위급한 상황인 것을 말합니다.
1: 네.
2: 그래서 소중한 집을 두고 떠나기 힘든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이런 판단이 가장 위험할 수 있고요. 대피령 전이라도 불길과 바람의 방향을 살펴서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고 일단 정부의 공식적인 대피 지시가 있었다면
1: 예.
2: 개인의 판단보다는 안내에 따라서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1: 네. 이 방송을 통해서 꼭 전하고 싶은 산불 예방 메시지 혹시 있으실까요?
2: 네, 이제 현장에서 시민분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불을 내신 분들이 본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큰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것에 많이 놀라시고
1: 네.
2: 아 조금만 주의할 걸, 조금만 신경 쓸 걸 이렇게 후회를 많이 하시고
1: 예, 예.
2: 트라우마로 남는 걸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1: 네.
2: 한순간의 실수가 사람의 인생을 달라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모두 산불 예방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 우리 어렸을 때 학창시절에 산불 예방 포스터도 만들고 표도 만들고 글쓰기 그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일상에 치여서 도외시하기 쉬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뉴스 나올 때마다 나는 동떨어진 얘기겠거니 남의 얘기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문제는 결코 아닌 것 같아요. 안 박사님, 산불로 훼손된 산림이 예전의 모습 되찾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또 걸리는지 우리가 왜 예방에 더 힘써야 되는지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불이 난 다음에 산림이 다시 회복되는 데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무가 예전처럼 그냥 비슷하게 푸르르게 보인다 이 정도로 회복되려면 한 2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고요. 동물들까지 다 이제 회복되려면 3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하고요.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했지만 사실은 그 밑에 있는 토양의 경우는 1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야지만 회복이 된다고 하는데요.
1: 예.
0: 사실 이게 100년이 걸려도 다 회복이 될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1: 네.
0: 회복을 잘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을 하는 것이 숲을 지키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연환경을 지키고 또 거기로부터 나오는 뭐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이런 것들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말씀해 주신 걸 듣다 보니까 자칫하면 우리가 산불 현장을 한번 목격했다. 그러면 목격한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 살아생전 다시는 전과 같은 그 산림 현장을 볼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산불이 엄청난 사건인가, 사고인가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이 팀장님께서 앞서 현장에서 직접 보신 실화 사례들 여러 가지 들려주셨는데 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죠.
2: 다시 한번 주의를 드리자면 산불은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은 이제 저희 스스로 의식을 좀 변화해야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산불을 완벽하게 막기는 어렵지만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만 버려도 발생률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습니다. 작은 불씨나 쓰레기 소각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보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다는 나부터 이제 안전 수칙을 지키자라는 보수적인 안전 의식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예, 결국 산불 예방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모두의 신중한 판단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재난 예방 캠페인 산불편 산불 예방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것만은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다 하는 한 가지씩만 좀 짚어주시면서 마무리하죠.
0: 네, 산에 가실 때는 화기를 가지고 가는 그런 작은 부주의가 이제 수십 명의 이제 희생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산에 가실 때는 화기를 가지고 가지 마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인철 팀장님.
2: 네.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산불은 결국에는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다 같이 안전을 위해서 동참해 주시고

자식이 양이면 어떤지 치사를 지내도 대저도로 바쳐요. 흥보 깜짝 놀라며 아이 치사를 대저도로 바치다 이 저서가 말 좀 해봐라. 그런 것이오. 지상구에다 빈 접시만 놓고 거기다가 돈을 놓으면서 이건 홍합샘이 살 것이오, 이건 밤대주 살 것이오, 이건 조구 살 것이오, 한 서너 가지 떡 두었다가 새벽쯤 되면 쏵 씻어서 귀 속으로 들어갑니다. 뭐시였죠? 네 말이면 거짓말이 어디가 있어 이놈아. 아이고 서방님, 지가 거짓말할 리가 있겠소. 큰일 났구나. 여태까지 선영을 굶겼단 말이냐? 그러나 내 역가상 오는 뜻은 형님한테 전국관이가 어디 좀 가까워하고 왔는데 큰일 났다. 아시오, 들어가지 마시오.

눈을 제발 열고 내다보며, 아니 형이라니, 아 형이라니 집 잘 못 찾아봤소. 내가 오대체 독신으로 내려온 자들 온주로 삼척 동자도 다 안 한 뒤 날다리 형이라니, 내가 독잔디 여보시오 딴 데로 가보시오. 당신 집 잘 못 찾아갔소. 안 뒤 날다리 형이라니, 내가 독잔디 여보시오 딴 데로 가보시오. 당신 집 잘 못 찾아갔소. 아이고 형님, 형님도

자천지라 살마할들 축사리까 어떠한 여러글들 굴보로니 하림없이 죽겄니다.

배가 되면 한서만 주시고 들변 이런 듯 못 가.

불닦은 도생은 살쪄쪼 형님 살려주옵소서. 형님 놀보가 가만히 보더니 야 흥보야 너 저 불쌍하게 되었구나. 너 기왕 왔으니 보람 몇 말 타가지고 갈래? 아이고 형님 포디들 옥속이 아니 오니까 포디라도 마지만 주시면 좋지죠. 그럴 것이다. 예 마당회야 이리 좀 오너라. 그 대문 걸어라. 아이 새님의 대낮이 대문 걸랍시오. 야 이놈아 대문 걸어. 그리고 곡가문 열어라. 예 곡가문 열어놨습니다. 어처는 죽일 놈이 내 말 다 듣고 네 맘대로 곡가문을 열어놔. 아 작은 서방님 쌀이 됐든지 부지가 됐든지 나락이 됐든지 주려고 미리씩 열어놨어요. 야 이놈아 잔말 말고 나 시킨 대로 혀. 그 곡가문 열고 들어가면은 그 쌀 백석 있지? 쌀 한 가마니 갖다 드리오. 야 이놈아! 고리 돌아가면은 보리 백 가마 있지? 보리가 한 가마니 갖다 드리오. 야 이놈아 고리 돌아가면 콩도 있고 밥도 있고 고리 썩 돌아가면은 내가 진산 갔다 오면서 그 박달 박매에 하나 딱 쳐다 세워놔느니라. 이 가지고 오느라 내 그란도 요새 시방 마음이 근질근질하고 시방 지금 좋지 못했어. 마침 이놈을 내가 좀 만나려고 했더니 마침 잘 만났으니 너 이놈 맛 좀 봐라. 놀보라님이 그저 자기 금지옥에 끝한 동생을 봉디로 띠띠 때리는디 돌보놈 허둥바라 돌보놈 거둥바라 지디사다 봉둥지들 두두야 멋져둥자들 꼬거따기놈 흥보놈아 말을 들으고 말아 너 가라를 내보고 내고 도정도 말을 들었더지 이분을 따불가 곰곰이 생각했더지 오늘을 만나 했더지 붕둥이 개면 나는 말아 그저 후닥다. 아이고 형님 방 터졌소. 이놈아 들으고 말아 잘 살기 내목이요 못 살기 내 팔자라 굶고 먹고 내목으로 땅 빈말을 주자 오늘 마당이 쌓인 노장 다보리 쌓여서 나대로 주자고 도적을 면 돈양을 주자 오늘 전국 박금경 하나 가닥가닥이 화를 지어 내 눈에 들었어 내 이놈 너놈 주자고 개돌하래 사랑이다 주장한들 황제 백개 흑개가 수십 마리가 들어서 이리가고 저리가 덕덕우격격우지 니놈 주장고 닭궁개며 지경이나 주장원들 구질 막대 뛰자가지 수십 마리가 들어서 제대놈 주장고 덕궁개래 오우겨 썩으라고 갯돈이 독이라도 넣어줄 것은 없다 몽둥이 들어매고 저 물고 배낭치도 담이 걸친 구대에 치던 그저 후닥다. 아이고 형님 다리 부러졌소. 흥부가 토막을 가려갔지 대안부를 걸었었지 엉뚱

형수가 대타고를 맞고 본지 두오로지 캄캄하고 사지가 벌벌 떨며 흑모가 기가 막혀 선 뜬 자리에 꺾구나 어지병 허허 세상 사람들을

가 부자진 약대기 찾자고 짓고 명운건 벗고 사

보고 거리 가다가 흥보가 한 생각이 났겠다. 우리 마리아 성질이 급한디 내가 우리 마녀들이 형님한테 두드려 맞았다면 그 성질이 난리를 낼 것이니 내 거짓말로 시켜봐야지. 후후 불고 건네가니 흥보 마녀에 달려들면 아이고 영감 다녀오시오. 어디 시숙대를 가시더니 무엇을 줍딩겨 돈이 되기도 무엇을 끌어내놓으시오. 그런 것인가 이리 좀 안쏘. 내 평생에 벽이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해볼 도리가

쩔더

0: 다르라 새끼를 까서 밤부르다가 기울죠. 날개꽃 무엇이 벌었다 나중에 뚝 떨어졌어. 거기게 죽게가 되었구나.
1: 어지신 흥보씨 마음으로 집을 주워들고 풀상타 내 집이야. 고로 거각 다 비르고 궁벽강촌 흥보집이와 삼겼는디 절각지 한이 왠지 되냐. 명태껍주놓고 탕사시를
0: 되었구나.
1: 어지신 흥보씨 마음으로 집을 주워들고 풋상타 내 집이야. 고로 거각 다 비르고 궁벽강촌 흥보집이와 삼겼는디 절각지 한이 왠지 되냐. 명태껍주놓고 탕사시를 얻어 다리를 장칭 등여 제재부에 올려놓으니 흥부 은혜가 불잽이라 죽은 지가 있겠느냐.

말기각나 불 들어간다. 수일만에 강남을 들어가니 조정지 망기는 강남이었다. 각구에 나 같은 집이 점거를 하는디 대궁 내 같은 맹맥이 나오, 미궁 나 같은 초록제비 나오, 일본 나 같은 분홍제비 나오, 말리 조선에 나 같은 흥보제비 흥보제비가 들어온다. 흥보제비가 들어온다. 부러진다 내가 보통 바지 가져서 그저는 뚱거리고 들어오고 이면 예 집비장수 후령어때 이로 들어갔지 하여 다리가 흠보 집비가 들어온다 부러진다 내가

하자. 만리에 조선에 가다가 탄생하자 딸기가 콩푸를 씌우시라. 그 중에 뚝 떨어졌어 대박살가 약가 부러졌어. 거기 죽게 안 되었을지 어쩌나 흑모신도 흑을 만나서 죽을 목숨이 살았으라. 어쩌할 병원은 이런 갑소리 같이 말을 덕분에 통조가오. 제비장수가 가만히 보더니 그 흑모신의 말에만 강남까지 유명한 분이로구나. 그 참 과연 참 드문 분이로구나. 내 흥보식 은혜를 갚으라면 명촌에 나갈 적에

못하고 배박치는 집이다 가져불고 택배불만 칠패고 칠패팔패 배달이 척패해고 개를 나보고 동쪽 까고 뭘까 나타나고 고개를 나보고 동쪽 개를 활짝 버리고 번뜩 수루루루 따삼 흑보 분절을 강동화 흑보 분절 탐동하냐 탕상당 비겁인데

저기 서두 못 들

다 왔다 부어치라 피제 조지 우제 조지 함제 피제 우제 매라 잔잔 살펴보니 잘.

집 여인 도전 자식을 굳게 웃기게 설사를 선묘를 보내는 안론 부신 팔자간디 삽실 구색을 보다 하고 살게 됐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1원, FM 99.1MHz, 부산 1원,

영동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

결혼을 앞두게 되면 예나 지금이나 따져보는 것이 참 많습니다. 나이는 어떤지, 직업은 안정적인지, 또 집안 분위기는 어떤지. 네. 그 마음 이해가 갑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또 다른 한 사람의 인생과 깊이 엮이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살아보면 또 알게 됩니다. 결혼 생활에서 오래 남는 것이 조건만은 아니라는 것을요. 결국 둘이 잘 맞아야 하고 무엇보다 서로를 아껴야 오래 가는 건데요. 최근 통계를 보면 지난해 초혼 부부 가운데 아내가 연상인 부부가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결혼한 다섯 쌍 가운데 한 쌍은 아내가 나이가 많은 셈입니다. 예전 같으면 남자가 더 나이가 많아야지 하던 말도 이제는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보다 중요한 것, 조건보다 먼저 보아야 할 것, 생각해보면 참 단순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서로의 부족할 것, 생각해보면 참 단순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서로의 부족함을 얼마나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지, 이런 것 아닐까요?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볼소리 김성필입니다.

빨래는 끊게 씻고 또구락똑딱 빨래를 하니 첩벅첩벅 소리가 나서 옆 눈으로 슬쩍 보니 악마 같은 말을 타고 구름 같은 가설 쓰고 활살같이 돈내 쏘는구나. 진주 난강에 빨래를 해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오니 아가 아가 며느리 아가 사랑방해를 나가봐라. 어머니요 세세다이 사랑의 방에는 왜 가래요. 어서 어서 나가봐라. 시어머니 마늘을 거슬러지 못해 사랑의 방해를 나가보니 팔도기생을 앉혀놓고 너도 한잔 나도 한잔 군족에 하고 앉았구나. 사랑 문을 닫고서 구둘 문을 열고 와서 슥자슥지 물맹지 속은 목을 졸러 자는 듯이 또 죽었구나. 시어머니가 들어와 보더니 아가 아가 웬일이냐. 사랑 문을 펄떡 열고 진주 난구와 나와봐라. 진주 난구니 멘바상 바닥이 뛰어나

이 곡을 전할 때면 그만큼 깊은 공력이 필요할 텐데요. 이용구 명인은 정갈한 전통 음악인 정악에서부터 산조와 창작 음악, 또 서양 음악에 이르기까지 단서로 들려줄 수 있는 음악의 폭을 꾸준히 넓혀온 연주자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작은 악기에서 얼마나 다양한 소리가 나올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찾아온 셈인데요. 단소로 연주하는 이 육자배기는 2014년 이용구 독주회 사랑방 풍류에서 처음 선보였다고 합니다. 노랫말은 없어도 누군가 속 깊은 이야기를 건네는 듯한 순간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용구인데요. 단소로 연주하는 이 육자배기는 2014년 이용구 독주회 사랑방 풍류에서 처음 선보였다고 합니다. 노랫말은 없어도 누군가 속 깊은 이야기를 건네는 듯한 순간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용구 명인의 단소, 김태영의 장구반주로 듣겠습니다. 육자백입니다.

그럼 식당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테이블 위생이 걱정될 경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수저를 냅킨 위에 올리기보다 앞접시를 하나 받아서 수저 받침처럼 쓰는 거죠. 집에서 손님상을 차릴 때도 화려한 냅킨은 장식용으로만 쓰시고 앞접시를 하나 받아서 수저 받침처럼 쓰는 거죠. 집에서 손님상을 차릴 때도 화려한 냅킨은 장식용으로만 쓰시고 입을 닦거나 음식을 받치는 용도는 위생용품 표시가 된 제품을 골라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냅킨을 꺼내기 전에

이번에는 타이어와 브레이크 상태를 점검하고 탑승자 전원의 안전벨트 착용과 안전거리 유지 등 기본 사항을 지켜주세요. 또 이동 중 졸음이 올 때는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서 충분히 쉬어갑니다. 벌초나 성묘 또는 나들이를 갈 때는 긴 옷과 장갑을 착용해 벌레 물림과 벌쏘임을 예방하고 벌집을 발견했다면 건드리지 말고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주세요. 특히 풀숲이나 낙엽 위에 앉을 땐 돗자리를 깔아 진드기를 예방하고 야외에서 불씨를 다뤘다면 완전히 끈 뒤 자리를 떠나 산불로 이어지지 않게 주의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전국 곳곳에서 들려오는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풍경소리입니다. 오늘은 충남 홍성, 천수만을 마주한 남당항으로 가보겠습니다. 굵은 소금 위에서 붉게 익어가는 대하, 고소하게 구워먹는 전어, 그리고 해질 무렵 항구에 내려앉는 노을까지 이맘때 서해안에서 만날 수 있는 반가운 풍경들인데요. 홍성의 대표 가을 먹거리 축제 제31회 홍성 남당항 대하축제가 남당항 1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축제는 지난 9월 4일 시작됐습니다. 11월 8일 일요일까지 이어지는데요. 기간이 꽤 넉넉한 만큼 이번 추석 연휴에 들러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사람이 많은 시기를 피해서 가을 나들이 삼아서 천천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남당항은 천수만을 끼고 있어서 대하를 비롯한 전어와 여러 수산물이 풍부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축제장에서는 살이 오른 제철 대하를 맛보면서 남당항의 바다 풍경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특별한 공연 무대도 펼쳐지는데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남당항 특설 무대에서는 트롯 가수들이 명절 분위기를 더할 예정입니다. 11월 8일까지 이어지는 홍성 남당항 대하축제, 대하 한 접시와 바닷바람, 그리고 명절 공연까지 더해지면 추석 연휴의 하루가 좀 더 특별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배치기 들려드리죠. 연주의 원초적 음악 집단 이드입니다.

만선의 기쁨을 담은 원초적 음악 집단 이드의 배치기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음악 한 곡 듣고 조선의 추석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들으실 곡은요, 노을양 도들입니다. 연주의 노을양입니다.

어디가 아프고 쓰리드냐. 해 지나간 바닷가엔 파도와 물결만 남아있고 님 떠나간 내 가슴에는 그 무엇을 남겼느냐. 장미화 없다 해도 깎고 보니 가시로다.

절시구 지워져 좋아 아니에 누진모

창부 타령 들으셨습니다. 노래의 김영우, 연주의 바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마무리 곡입니다. 강원 풍류 준비했는데요. 피아노의 임동창, 소금의 이생강입니다.

꼭 사랑해 고마워라고 말하진 않더라도 가족들에게 그래도 사랑해 고마워라는 마음이 담긴 표현들을 다들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누군가는 말없이 용돈을 슬쩍 건네기도 하고 어깨에 손을 이렇게 얹어가지고 톡톡톡 두드려주기도 합니다. 자, 이런 얘기 한번 나눠볼까요? 사랑해 고마워 대신하는 여러분의 말과 행동 뭔지 이 아침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가 보여준 좀 엉뚱하고 재미있는 사랑 표현을 저희에게 대신 전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창호의 드린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하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문자 주실 수 있어요.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랑해 고마워 말 대신 하는 표현 어떤 거 있으신지 문자로 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예결의 노래 야광별 듣습니다. 으로 사랑해 고마워 말 대신 하는 표현 어떤 거 있으신지 문자로 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예결의 노래 야광별 듣습니다.

하나 더 드리자면 태평소가 아니라 해금의 별칭이 하나 낑겨 있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정답 보내시는 동안 곽동현의 소리 신옹해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곽동현의 노래 신옹해야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정답인 악기 태평소 소리도 아련하게 곁들여지는 노래였습니다. 자, 오늘 창호의 퀴즈는 태평소를 부르는 이름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가 문제였습니다. 태평소의 이름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다시 드리겠습니다. 1번 호적, 2번 세납, 3번 날라리, 4번 깽깽이로 보기 드렸습니다. 정답 많이 보내주시고요. 오늘은 오답도 꽤 눈에 띕니다. 2009님 정답 3번 날라리 같아요 라고 하셨고 뭔가 확신이 없이 정답 보내주신 분들도 꽤 계시는데요. 1521님 4번 깽깽이가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0702님도 4번 깽깽이입니다. 왠지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느낌표 이렇게 보내주셨고 확신을 가지고 보내주신 분들은 3457님 4번 깽깽이 깽깽이는 해금이잖아요 하셨고 3277님도 4번 깽깽이 해금 이라고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0853님 지하철에서 졸다가 얼핏 듣고 문제 풀어봅니다. 8시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아마도 지각할 것 같아요. 아유 졸다가 두정거장 지나가지고 다시 되돌아가는 중이거든요. 정답은 깡깡이로 보내주셨습니다. 얼핏 문제를 얼핏 들으셨다고 했는데 그러신 건 맞으신 것 같아요. 깽깽이로 정답

이한철의 청오이들인의 쌀 2부 첫 소리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의 소리로 검은도 뱃노래 노젓는 소리 함께 들어봤습니다.

0: 일단 귀가 꽉 막히는 분들 그 막힌 귀를 시원하게 들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국악이 기가 막혀 뚫어 뚫어. 오늘도 귀뚫람 김유석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이제 추석 연휴가 코앞인데 이번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세요?
1: 뭐 저는 늘 추석 때는 조용히 보내는 편입니다.
0: 아하. 그 또 부모님 네. 댁은 가셔야 되고.
1: 저는 다 서울입니다.
0: 아.
1: 서울이어서.
0: 와, 진짜 예. 부른대요.
1: 어, 그러세요?
0: 저 예전에 뭐 지금은 이제 뭐 KTX도 있고
1: 네.
0: 시간대 조절해서 내려가면 뭐 4시간 이렇게 걸려서 대구까지 가긴 하지만
1: 네네.
0: 옛날에는 무조건 막히고 고속도로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1: 그렇죠.
0: 90년대 때 저 한 8시간? 대구까지 8시간이면요.
1: 네.
0: 고향이 진해, 진주, 뭐 여수 이런 분들은 말도 못 하죠.
1: 더 가셔야죠.
0: 네. 네. 그런 건 못 경험하셨겠네요. 길 위에서 시간 보내는 거.
1: 그렇지는 않았죠.
0: 그 아,
1: 왜냐하면 이제 거의 서울이니까.
0: 그러니까요.
1: 네. 그랬는데 한편으로는 저 뭐 어디 이렇게 갈 데가 있어서 가는 그런 친구들도 부러운 면도 있었어요.
0: 고향 찾아간다 뭐 이런 거.
1: 네. 근데 뭐 지나고 보니까. 제가 행복한 거라고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좋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대금 얘기 참 재밌게 들었어요. 만파식적 그 얘기도 좋았고.
1: 네. 설화 얘기였죠?
0: 맞아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악기 얘기 나눠볼까요?
1: 네, 오늘 창호가 또 네, 일부에 소개를 해줬듯이 태평소입니다.
0: 맞습니다. 태평소. 국악기 가운데 소리 만큼은 진짜 절대 강자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큰 볼륨을 내는 악기가 아닐까?
1: 그럴 겁니다. 여러 악기 중에 이 정도는 거의 최상급이 아닐까?
0: 네. 네,
1: 그렇게 싶습니다.
0: 그러니까 막 서양 악기, 대중음악 악기들 막 밴드 사운드 그것도 막 락 밴드 사운드하고 같이 붙어도 삐 하면서
1: 그거를 이겨내죠.
0: 와, 네. 그러니까요.
1: 네, 그거를 압도합니다.
0: 네. 그렇습니다. 꽹가리하고 비교하면 소리가 어떨까요?
1: 꽹가리, 꽹가리도 아까 우리 창호 퀴즈의 4번이 꽹꽹이었잖아요.
0: 네.
1: 꽹꽹이는 우리 해금 얘기.
0: 해금, 해금. 해금, 꽹가리, 태평소 함께 붙었다.
1: 해금이 일단 칩니다.
0: 아, 예, 해금이 네, 해금은 예, 탈락. 네,
1: 거의 실내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0: 동메달.
1: 그다음에 네. 이제 꽹가리 같으면 이제 캥캥거리죠.
0: 네.
1: 그래서 깽깽이가 아니라 얘는 캥캥이 정도 될 텐데.
0: 깽깽깽깽깽깽.
1: 뭔가 이렇게 타기가 캥캥캥하고 꽂아 넣는다면
0: 네.
1: 꽹가리는 따리리 하고 찌르는 소리예요.
0: 태평소는
1: 네.
0: 따리리 하면 찌르는 소리.
1: 태평소는 그래서 찌르는 거냐

0: 전체적인 어떤 구조는 좀 다르겠지만 유사한 악기들이 쭉그 터키 근처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네요.
1: 네, 이름도 비슷비슷합니다.
0: 우와.
1: 중국으로 가면 이걸 우리가 쇠납이라고 그러잖아요.
0: 예.
1: 쇠납이 쇠납이고
0: 예.
1: 중국에선 쏘나라고 발음을 하는
0: 아,
1: 거예요.
0: 소나. 네.
1: 그리고 그게 더 서쪽으로 가면 뭐 쭈르,
0: 우와.
1: 쪼르 뭐 이런 식의 이름들이 붙어요.
0: 잘 굴리시네요. 아르르, 아르르.
1: 아, 오늘 혀가 좀 돌아갑니다. 예. 그래서 아, 이게 다 같은 계통이겠구나 싶은 추정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군대 있을 때 군사들에게 뭐 출발한다, 모여라 이런 거를 이 태평소 악기 소리로 신호로 이렇게 전달을 했을 수 있겠네요.
1: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뭐꼭 군대뿐만 아니라 행사, 뭐 어떤 축제 이런 데에서도 부르더라고요.
0: 예.
1: 예, 그런 용도도 있다고 합니다.
0: 어허. 그래서 호적이란 말은 불을 호자를 써서 뭔가 신호를 준다.

0: 로 불렸고 또 서역 기원설과 맞물린 후대의 별칭 호적 민간에서는 그냥 쇠납
1: 하는데 어. 아까 말씀드린 그 중국에서 쏘나라고 하는 그 발음이 어. 중국 발음인 거고요. 네. 그거를 우리식으로 도금을 하면 쇠납이 되는 거죠.
0: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말입니다. 날라리. 날라리는 왜 날라리일지 이거 진짜 궁금한데요.
1: 그게 이제 좋은 질문인데요. 아마 정확한 정설이라기보다는 그래도 가장 그럴듯한 설명으로 제가 좀 소개를 드린다면
0: 네.
1: 그 우리 구음도 한번 얘기 언젠가 했었었어요.
0: 네,
1: 그러면서 피리 얘기할 때 피리는 보통 나니레루 요런 나니레 요런 계통의 구음을 씁니다.
0: 예.
1: 그러니까 니은 자음을 쓰고요.
0: 릴리리아 뭐 이런 것도 다 피리 구음이죠.
1: 릴리리아가 피리 구음인지는 갑자기 아니에요? 들어오시니까 제가 모르겠습니다.
0: 아 오늘 잘 못 짚고 있습니다 제가.
1: 예. 나니레루 요런 레 요런 계통의 구음을 씁니다.
0: 예.
1: 그러니까 니은 자음을 쓰고요.
0: 릴리리아 뭐 이런 것도 다 피리 구음이죠.
1: 릴리리아가 피리 구음인지는 갑자기
0: 아니에요?
1: 들어오시니까 제가 모르겠습니다.
0: 아 오늘 잘 못 짚고 있습니다 제가.
1: 예. 나니레루 요런 그 자음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아 이 에우 같은 그 모음이 붙어서
0: 예.
1: 이런 것들이

0: 불면은 우와 피리 소리가 나요.
1: 아 진짜요? 네. 와 이건 어떤 분이 최초로 요걸 하신 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0: 그러실 거예요.
1: 네. 아이고 갈 데도 잘 없고 이거 뭐 눈에 보이는 거 어머나 저거 저 팔투를 한번 해볼까?
0: 그러셨을 것 같아요.
1: 엄청난 네. 발견이신 것 같은데요, 네. 그분의
0: 그래서 신발명품이.
1: 네. 우와
0: 오늘 또 다 패스트푸드. 좀에 그 빨대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1: 와, 네, 그렇게 생각도 못했던 안비밀이네요. 네네. 저로서는
0: 굉장히 의외죠.
1: 그러니까요.
0: 네, 전통 악기인데 아주 현대적인 네,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리고

0: 등장을 합니다.
1: 예.
0: 근데 이제 그 배경은 네, 세종대왕이었던 겁니다.
1: 오호, 그렇군요. 왕의 행차, 군대의 위엄, 그리고 무공을 기리는 제례까지 확실히 이 태평성호는 힘과 위엄을 상징하는 자리에서 자주 등장했던 것 같네요.
0: 네, 아주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뭐 대치타 아마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예, 들어볼까요?
1: 오늘 첫 곡은 대치타인데요. 대치타도 또 다른 공명이 있나요?
0: 아명 아시죠?
1: 아, 그러니까요. 아, 이제는... 한문으로 막 네 글자, 네. 여섯 글자로 막 되어 있고. 네.
0: 다행히 이 대치타는 네 글자입니다.
1: 다행이네요.
0: 무령지곡이라고 하는데요. 네, 함께 한번 들어보시죠.
1: 좋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피리정악 및 대치타 보존회의 연주.

0: 피리정학 및 대치타 보존회의 공연 실황으로 들었습니다. 대치타 듣고 왔어요. 와, 확실히 존재감이 남달라요.
1: 귀에 꽂히죠.
0: 맞아요. 태평소는 아, 태평소구나.

0: 있습니다. 풍물놀이, 뭐 사물놀이 여기서 이렇게 막 등장을 하잖아요.
1: 예.
0: 그 태평소가 그래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1: 그렇고
0: 또 최근에 국악 창작곡, 뭐 퓨전 국악 무대 이런 데서 태평소의 강렬한 음색을 활용하는 시도도 많이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또 뭐 축제나 야외 공연처럼 큰 공간에서 국악기 연주해야 될 때 그때 또 존재감이 확실하니까 그럴 때도 많이 쓰이는 것 같고요.
0: 네.
1: 자, 노래 한 곡 더 들어볼 텐데 이번에는 어떤 음악 들을까요?
0: 이번에는 국악 방송뿐만 아니라
1: 예.
0: 이게 이렇게 광고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 익숙하신 음악일 것 같아요.
1: 음흠.
0: 양방원 작곡가가 만든 프린스 오브 제주.
1: 아, 태평소 들어간 곡 중에 가장 널리 대중들에게 알려진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0: 그렇죠. 예, 그 제일교포 출신의 작곡자이자 피아니스트 이렇게 광고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 익숙하신 음악일 것 같아요.
1: 음흠.
0: 양방원 작곡가가 만든 프린스 오브 제주.
1: 아, 태평소 들어간 곡 중에 가장 널리 대중들에게 알려진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0: 그렇죠. 예, 그 제일교포 출신의 작곡 자이자 피아니스트인데
1: 예.
0: 국악기를 활용한 오케스트라 음악을 많이 작곡을 하셨어요.
1: 오호.
0: 그래서 이제 그 특별한 이제 음악어법을 국악적인 음악어법이기도 하면서
1: 음흠.
0: 서양 음악계 그 한 발을 담근
1: 맞아요.
0: 예, 이런 음악을 잘 녹여내시는 걸로 정평이 높죠. 이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2016 제18회 우리춤 대축제가 9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춤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이번 축제엔 한국 무용계를 이끌어온 원로와 중견 예술인부터 미래세대 춤꾼까지 100여 명의 무용가가 참여합니다. 이틀 동안 이번 축제엔 한국 무용계를 이끌어온 원로와 중견 예술인부터 미래세대 춤꾼까지 100여 명의 무용가가 참여합니다. 이틀 동안 모두 18편의 작품을 선보이는데요. 먼저 29일 첫날엔 김묘선의 승무를 시작으로 유지영의 호천망극, 조성란의 즉흥광규의 태평무, 이순림의 진쇠춤까지 다양한 전통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둘째 날인 30일에도 윤영옥의 승무를 시작으로 정명희의 민살풀이춤, 김혜란의 구음건무, 장인숙의 전주부채춤 등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황진희 벽계수, 내 마음의 흐름, 황혼, 태평무, 그리고 이승주의 고율까지 만나볼 수 있는데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감각으로 확장해가는 한국춤의 모습, 9월 29일과 30일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리는 제18회 우리춤 대축제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가을을 맞아 화성과 수원에서도 우리 전통음악의 새로운 모습과 아시아 각국의 전통예술을 만날 수 있는 공연이 이어집니다. 먼저 화성시

각자의 시선으로 아리랑을 새롭게 해석해 모두 일곱 작품을 선보입니다. 익숙한 아리랑을 조금 새로운 방식으로 만나보고 싶다면 눈여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어 9월 29일과 30일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2016 유네스코 경기도 세계무형문화유산축전이 열립니다. 이번 축전에선 한국을 비롯해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등 아시아 4개국의 전통 공연 예술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면 눈여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어 9월 29일과 30일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2016 유네스코 경기도 세계무형문화유산축전이 열립니다. 이번 축전에선 한국을 비롯해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등 아시아 4개국의 전통 공연 예술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왕실과 사원의 제의, 예술이 되다를 주제로 각 나라의 궁중과 사원에서 이어온 의례와 전통 예술을 소개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조선 궁중무용 춘행전과 처용무, 그리고 북청 사자누름을 만나볼 수 있고요. 베트남에선 영매가 여러 신을 몸에 모시는 전통 신앙의례 렌동, 캄보디아에선 라마야나를 바탕으로 한 전통 가면극 르콘콜이 펼쳐집니다. 또 중국에선 노래와 춤, 무술과 고개가

0: 음악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축제가 열립니다. 10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 동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일대에서 펼쳐지는 2016 ACC X뮤직 페스티벌인데요. 축제 이름의 X는 서로 다른 문화와 장르를 연결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확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개막 무대는요, 전자음악과 영상예술을 결합한 공연을 선보이고요. 이후에도 국내외 다양한 음악가들의 무대가 이어집니다. 이무진, 선우정아, 10cm, 강산해처럼 대중에게 익숙한 음악가들을 비롯해 국악을 기반으로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상자루와 추다의 차지스도 함께하고요. 아시아의 전통음악을 직접 만나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공연 일정과 예매 정보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